아멘, 아멘. 피아워십의 목마른 내용원으로 오늘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죠. 그런데 마음이 목마를 때는 참 엉뚱한 곳에서 찾더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 더 가지면 채워질 것 같고 바쁘게 살다 보면 허전함도 잊힐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잠깐의 갈증을 잊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죠. 세상이 메말라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깊은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도 사랑의 뜰 안에서 그 생명수 마음껏 드시고 또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폴송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이 최미 사모님의 생수의 샘물이었고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5분 12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2318님 뜨거운 햇살이지만 가을에 높은 하늘이 청명합니다. 한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8765님 또 7238님 9918님 반갑습니다. 503님도 오셨고요. 7978님 또 9986님 긴 묵상 나눔 감사해요. 늘 5945님도 감사하고요. 1806님 오셨고 6472님 또 9992님 0118님 쭉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하트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2006님도 오셨고 1302님 그리고 네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5226님, 네, 맡은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매일의 사랑의 뜰 안에서 위로와 기쁨으로 저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8765님, 또 0573님께서도

8918님. 요와 샬롬의 은혜가 가득한 나날 되게 하셔서 또 8609님, 6481님, 2042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오늘 말씀 참 귀하네요.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1009님, 8692님, 1675님, 2823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계영과 함께 부른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드란 듣고 계십니다. 사랑했드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사랑했드란에서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신현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에 남자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 오시지요.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금요일에 남자신문. 저에게는 극동의 남자라고 보는 수식어가 저를 만나면요.
0: 네.
1: 금요일 되면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0: 오, 그러세요.
1: 주말은 금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 귀중한 시작선상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0: 아멘.
1: 오늘 특별히 극동 방송을 통해 주일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맞춤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출연하셨네요.
0: 오, 여러분 뚜란 라이브 음악실 기대하셔도
1: 좀,
0: 좋아요.
1: 저 좀 쫄았어요.
0: 쫄진 마시고요.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1: 아멘.
0: 아, 여러분.

0: 아멘. 우리는 지금 천상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1: 네, 사랑의 뜨란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열렸습니다. 모두 네. 모두 오시고요. 아, 이분이 누구십니까? 조창호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2: 신학대학교 교육음악학과 조창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그간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2: 아, 저야 예. 너무 잘 지냈고
0: 더 멋져지시고 더 젊으실 것 같아요.
2: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부장님 뵈서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더 반갑고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또, 네. 또 제가 너무 또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저희 우리 홀대쿤스트 우리. 우리 단원분들 같이 와서 더 행복합니다.
1: 네, 멋진 남성의 이 중년 남성들의 예. 합창으로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2: 예.
1: 네. 자, 그럼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사모님부터.
3: 네. 안녕하세요. 나주에 봉황면에 위치한 내동교회 이기은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리고요. 네.
4: 반갑습니다. 저는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암태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효분 사모입니다.
1: 어머, 사모님 암태에서 나오셨어요. 네.
5: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현숙 권사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광주 동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흔옥 권사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임동에 광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화영 집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8: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 담양 고속교회 섬기고 있는 주영노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예.
8: 아, 집사입니다.
1: 아, 얼굴이 목사님처럼 생겨가지고.
2: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1: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9: 안녕하세요. 신안 암태면에 있는 암태제일교회 심우하고 있는 최장원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목사님 암태에서 네. 또. 그리고요.
10: 네, 나주에서 하늘바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척 12년 차 이군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목소리 톤이.
11: 네. 반갑습니다. 북구 일곡동에 생명수생교회를 섬기는 서기창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암동에 있는 풍암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강승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하는 박수. 네.
0: 오. 오늘 영적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홀데쿤스트와 함께할 텐데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팀명에 대한 소개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조창우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홀데쿤스트라는 것은 사실 독일어입니다. 네. 그 슈베르트의 유명한 가곡 안디 무직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음악에 붙이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첫 번째 가사가 이 홀데쿤스트라는 가사입니다. 두 홀데쿤스트, 네. 너는 고귀한 예술이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교는 만학도 분들이 저희 학교 주말마저 공부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찬양의 제2의 인생을 꿈꾸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네. 근데 이런 분들께 가장 고귀한 예술은 뭘까 제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분들의 꿈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예술 중에 가장 고귀한 예술이 아닌가 해서 저희 모임의 제목을 저희 동아리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2: 제가 그 조초한 교수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광주과 조청호 교수님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0: 네, 광주가.
2: 예, 홀데쿤스트의 회원들은 어떤 분인가요?
1: 일단은 이제 이거 이 홀데쿤스트는 저희 학교 성악 전공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재학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려고 꿈꾸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이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같이 꿈꾸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10분 오셨잖아요. 스튜디오에. 예, 예. 어떻게 10분 선정하셨습니까?
1: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저희 학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으신데 잘 지내서 또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섬기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저는 이제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이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이분들하고 예. 같이 한번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나오게 됐습니다.
0: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홀데쿤스트는 초청이 오면 가는군요.
1: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음악회를 어디서 제가 저희가 정해놓은 음악회를 하다 보면 그것은 저희끼리의 어떻게 보면 잔치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1년 내내 저희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귀한 네. 분들이세요.
0: 그래요. 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우리 회원님들을 보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내 재능을 쓰고 싶은지가 또렷해질 때가 있는데 자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해서 다시 학생이 돼서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 계신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호분 사모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사모님.
3: 네. 저는 그 시골 교회에서만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어요. 네.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준비할 때가 돼서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은퇴 후에 부부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자. 그래서 그러려면 조금 악보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노래를 조금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0의 나이에 학교에 왔습니다.
0: 네. 우리 사모님 몇 학년?
3: 지금 3학년입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죠. 나이 먹어서 하는 게 그렇지만 그 어려움보다 배워가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사모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뭐 혼자 이렇게 자주 부르는 거?
3: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자주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0: 성전 안에서 혼자.
3: 네. 네네.
0: 한 소절을 좀 듣고 싶은데 그건 안 됩니까? 너무
3: 갑자기 이른가요? 또 이렇게 생방송에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0: 한 소절만 딱 한 소절만.
3: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네 거기까지. 네.
2: 세상에.
0: 좋아요. 우리 서기창 집사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원래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4: 공부는 하지는 않았고요. 네. 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때부터 교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성가대로 성김 봉사를 하면서 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도 분명히 성가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왕 성가대를 하면은 정확한 호흡과 발성으로 솔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0: 있어도 네. 솔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네. 그래서 다시 네, 호신대학교에 가서 음악을 배우자, 성악을 전공하자 해서 이렇게 대학생이 되게 됐습니다.
1: 몇 네. 학년?
0: 지금 1학년입니다.
1: 그 솔리스트를 꿈꾸고 있어요. 자질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2: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까 찬양, 첫 번째 찬양도 처음에 솔로 하신 분이 저분이세요.
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미지가요. 꼭 음악가 같으세요.
2: 네네.
1: 나중에 전업하신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0: 네, 아니, 아, 소망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기은 사모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늦깎이 대학생이 되셨어요?
4: 아, 제가 학생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섬기다가 네. 그때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예쁘게 보셨는지 피아노를 가르치는 또 선생님으로도 직업까지 저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나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가르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배움의 문턱에서 항상 내 어떤 상황들 속에서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소망 중에 항상 제가 실은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 네. 20년 동안. 근데 지금 저희 하나님이 작년에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네. 정말 꿈속에서 정말 날아다니듯이 네. 제가 배움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 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3: 그러니까요. 아주 행복이 묻어나오는.
2: 저희 비주얼 담당이세요.
3: 아하, 그러시구나. 네.
1: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정말 꿈을 이룬 소녀의 얼굴이에요. 네, 네. 얼굴을 보니까.
2: 그리고 저희 반주해 주시는 제일 사실은 저희 제일 귀한 분이시거든요.
1: 아 반주자 네,
2: 저희
1: 반주해
2: 그렇죠. 네. 저희.
3: 우리 보이는 라디오
2: 그러니까 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1: 아, 사모님이 갑자기 저에게 깍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조은호 권사님.
5: 아, 네 안녕하세요. 예예. 권사입니다. 네.
1: 권사님은 네. 사실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되셨어요? 호신대로?
5: 아,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늘 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어때요? 배우니까?
5: 네. 근데 배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욕심이 생겼고요. 네. 결국은 그래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학생이 된다는 게 너무 살짝 부담스럽고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즐겁고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정말 감동입니다. 다 대학생 새내기들처럼 보여요.
1: 그러니까요. 네. 젊은 학생들과 만학도로서 성악을 배우는 거는 어떤 건지 최정원 목사님 지금 학교로 돌아오신 지가 몇 년 만에 캠퍼스로 오신 거죠?
6: 한 30년
1: 30년 만에 다시 네, 어때요? 젊었을 때 노래를 배웠더라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6: 젊었을 때 배웠으면 더 좋았겠죠. 네. 아무래도 성대도 좀 늘어지고 네. 나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방황을 좀 했는데 그때 음악만은 술을 받았어요. 노래하면서 제 나름의 스트레스와 제 나름의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좀 너무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못하다가
1: 30년 만에 꿈을 이루셨네요.
6: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행형입니다.
1: 네. 네. 지금도 행복하시죠?
6: 아 행복하죠.
1: 네 어때요? 우리 목사님의 최정원 목사님의 성대 상황은?
2: 목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있으세요. 일단 네. 재능이 있으시고 네. 저는 처음에 뵙고 지휘를 하셨어도 잘하셨겠다. 사실 약간 외모가 지휘자 같지 않으세요?
3: 네
2: 약간.
3: 맞습니다.
1: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2: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목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게 네. 제가 사실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항상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지만 모레도 있으면 항상 이렇게 주위 분들을 섬기시고 예. 주고 싶어 하세요.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왕 가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저희 연습을 좀 했는데

0: 민어회를 또 암태에서
1: 암태에서
0: 예 암태에서 민어회를 떠가지고 맷접시를 네.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1: 그 민어 어떻게 극동으로는 올 수 없나요?
2: 다음에 불러주시면 네. 네. 민어회를 대동하고 오겠습니다.
1: 할렐루야.
3: 여러분들의 제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1: 그러네요 정말.
3: 이 나이에 웬 성악이야 하는 분들은 없었을까요? 우리 최장훈 목사님.
2: 우리 딸들은 뭐 그렇게 큰 뭐 저기는 반응은 없었는데
3: 네.
2: 엄마가 이제 늦깎이로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 음악을 한다고 노래를 한다고
1: 네네네.
2: 하느냐
1: 네.
2: 그러면서 좀 질투와 조롱 섞인 눈빛으로
1: 질투
2: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1: 오, 네. 그러셨군요.
3: 우리 주영로 집사님께서는요 어떠셨나요?
4: 아 예, 저는 성악을 하는 것이 좋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허락의 문제가 예 집에 마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1: 네. 예. 결제 받고
4: 자녀분 자녀들은 별 관심이 없고
1: 네, 네.
4: 예 저희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결정이 나서 그래서 말을 좀 했는데 예, 뭐 확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제가 쥐죽은 듯이 예 이제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한 학기만 일단 다녀보자. 아, 요렇게 허락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 학기는 아무 말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공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천만 다행입니다.
0: 예, 원래 이제 부모님이 막 이제 공부 못하게 하고 반대하시는 집 자식들이 잘 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한 학기 열심히 하더니 무슨 콩쿨도 1등 하셨어요.
1: 네. 네. 아, 그 상황을 보시고 예. 사모님이 허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사모님이 기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3: 네.
0: 잘 키우려고.
1: 맞아요. 좀 말려주고 방해를 좀 해야 네. 더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네. 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상도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처음 성악 레슨을 받던 날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호분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사모님 뭐가 달라졌어요?
5: 저보다는 그 저희 남편 그 최정원 목사님이 저의 남편인데 그 저희 교회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그 반주하실 때 목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반주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 네. 네,
5: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좋아지시는 것이 너무 느껴진다고 하면서 그 성가대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좀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5: 저한테는 달라졌다는 얘기 안 해주시고
1: 목사님께만
5: 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듣기에도 저희 목사님이 네. 이게 소리가 되게 힘이 있고 변화되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2: 여기다 첨언을 하면
3: 네.
2: 제가 우리 조창호 교수님한테 처음 배울 때 조창호 교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찬양을 높은 음을 부를 때 화음을 넣으시냐고
3: 네.
2: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높은 소리를 못 내니까 한 음을 낮춰서 일부러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르기가 습관이 된 거예요.
3: 네.
2: 그런데
1: 고치셨어요?
2: 두 번, 세 번 레슨 받으면서
1: 네.
2: 그걸 고치게 되고 그 고치는 길을 알게 되더라고요.
1: 아, 네. 고음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2: 그래서 큰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죠.
1: 네. 이곰민 목사님
6: 네.
1: 성악 공부를 하면 찬송을 부르는 방법도 달라져요? 어때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6: 아, 네, 안녕하세요. 이곰민 목사입니다.
0: 굉장히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목사님.
6: 목회를 하고 있는 이곰민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찬양 사역을 한 30년 넘게 했거든요.
1: 예.
6: 신학교도 사역도 네. 하고 뭐 매주 찬양 인도도 하지만 네. 호남 신학대 이번에 그 성악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찬양할 때 좀 힘이 좀 실린다 그럴까? 하나님 저 정성 들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느낌으로
3: 네.
6: 네, 찬양을 한 것 느끼게 될 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 3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셨다고요?
6: 네, 뭐 그게 대중적으로 한 건 아니어도
1: 네.
6: 교회 뭐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1: 네.
6: 거고 그리고 콘티 짜서 막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1: 네. 체계적으로 배우시니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어요.
6: 아, 그럼요.
1: 가지고 계신 자질도 좋으신데.
0: 사실은 우리 이곰민 목사님은 그냥 젊어서 노래를

0: 하셨어도 굉장히
1: 네.
0: 훌륭한 성악가가 되셨을 만한 그런 자질이세요.
2: 맞아요.
0: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이렇게 만화도들이 많은 것은 사실 시대의 그런 요구거든요.
2: 네.
0: 이게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냥 일부분이었는데
2: 네.
0: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2: 네.
0: 이제 이분들이 공부를 해서 주인공으로 사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2: 네.
0: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네. 어떤 가치를 추구하실 수 있게
2: 네.
0: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2: 팀 이름이 어려워서
0: 네.
2: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 텐데
0: 네.
2: 제가 다시 한번 출연팀을 알려드립니다. 호신대학교의 주말반이에요. 성악 전공 동아리. 목사님 어떻게 되죠?
1: 홀데쿤스트.
3: 홀데쿤스트.
2: 예, 홀데쿤스트.
1: 두 단어입니다. 홀데쿤스트.
2: 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되면 오행시가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오행시를 우물정 누르시고 0153.
0: 오늘 정도
1: 0153
2: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1: 네, 들어옵니다.
2: 예,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1: 오늘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고요. 아,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2: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네.
2: 홀.
1: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2: 대.
1: 대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연주.
2: 쿤.
1: 쿤스트 예술의 큰 은혜입니다.
2: 시.
1: 스며드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하심.
2: 트.
1: 트이는 홀데 쿤스트 단원 분들의 앞날에 주님 축복 가득합니다.
0: 와. 아니 도대체 이분 누구시길래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지?
2: 네. 그리고 또 0416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1: 나주 하늘바람 이공민 목사님 파이팅.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3: 감사히 반갑습니다.
1: 노래 너무 멋져요. 이은정 집사 응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이렇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또 0191님이
1: 네, 조창우 교수님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금요일의 남자 기다렸다고.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 보내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찬양 나눌 텐데요. 다음 찬양은 이곤민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3: 네, 이번에 연주할 곡은 예배자라는 곡인데요. 우리 네. 설경우 목사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얼마나 좀 많은 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곡은 곡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나를 시작해서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복음적 메시지를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에 담아낸 명곡을 우리 학생들이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0: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누리에 지금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1: 네, 오늘 네. 홀데쿤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에 대한 설렘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조은옥 권사님, 오늘 방송 출연에 대한 마음.
2: 저는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네. 여기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제 평생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혹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실지 네. 어마합니다.
1: 다음에 또 나오고 싶다는 얘기신 거죠?
0: 다음을 단단히 예약하시네요. 네. 얼마든지 극동방송이 존재하는 한 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1: 그래요. 네. 홀데쿤스트는 무대가 아니라 예배를 찾아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실력을 쌓았으면 좋은 무대에 서고 싶을 법한데 오히려 찬양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준비 찬양부터 봉헌송, 설교 전후 특별 찬양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조창우 교수님 궁금해요.
3: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음악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죠.
1: 네. 맞아요.
3: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또 좋은 무대를 꾸미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고 저희 학교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섬기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꿈인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어디 뭐 교회 가서 물론 어디 가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믿는 분들 또 공부하신 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저희가 찬양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펼칠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일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찾아간 교회 가운데서 잊히지 않는 교회나 성도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서기창 네 집사님 얘기 좀 나눠주세요. 기억에 남는 교회.
4: 이번에 암태제일교회 갔을 때 찬양을 네. 했을 때 저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같이 찬양을 하고 또한 은혜도 나누면서 너무 좋았는데 특히 끝나고 나서 교회 노 군사님들이 맛있는 삼겹살을 너무나 구우셨어요. 너무나 많이 맛있게. 네, 네.
1: 고기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어떤
1: 그렇죠.
4: 헌신을 하러 갔는데 네. 제가 헌신을 너무나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삼겹살의 냄새가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1: 네. 그것이 사랑이죠. 네. 예, 그렇군요. 삼겹살은 사랑이고. 네. 그리고 또 한 분께 여쭤볼게요.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윤현숙 사모님.
5: 저는 저희 교회에서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 찬양 봉사를 좀 다녀봤어요. 네. 그런데 특히 이번에 홀데쿤스트를 통해서 갔었던 암태제일교회가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곳에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곳이라는 기도의 힘을 느꼈고 네. 그래서 저는 믿음이 가라앉아 있던 이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찬양의 신심이 드높아져 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요. 네. 그 신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모든 일 제끼고 여기 왔습니다.
1: 아니 오신 분들의 얼굴이 네. 정말 밝으세요. 네. 정말 밝으세요.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네. 함께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사용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뜨란 라이브 음악실 2부문을 엽니다.

0: 아멘. 오늘 사랑의 때를 함께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좋으신 분인가를 방송가족 여러분께 지금 선물로 막 안겨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0: 참 좋으신.
1: 예,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분들이 사랑의 뜰 안에 오셨습니다. 홀데쿤스트라고 하는 팀이에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청우 교수님 이제 목을 네. 축이셨으니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2: 홀데쿤스트는 독일어고요. 거룩한 네.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슈베르트의 아주 유명한 가곡 안디뮤직에 나오는 첫 번째 가사인데요. 이분들이 공부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예술 중에 가치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부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 동아리의 이름을 그렇게 네. 정했습니다. 그
1: 네. 호신대의 주말반 성악전공 동아리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이렇게 주말반으로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이.
2: 아 노래를 배우시는 전체에는 저희가 한 이제 다 합치면 모든 과를 다 교회음악학과를 다 합치면 한 200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1: 주말반에 수업하시는 네. 분들이요?
2: 예,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성악만 보면은 한 70분 정도. 와.
1: 그렇군요.
0: 성악만 전공하는 분들이네. 네.
1: 야, 꿈을 이루시네요.
2: 예. 정말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주인공이 돼서 네. 훌륭한 일들을 해낼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실까요?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이 손들면 안 됩니다. 본인 네.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3: 목사입니다.
1: 네. 다시 한번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3: 최장원.
1: 네. 네.
3: 목사님. 최고 장원 한 목사입니다.
1: 우리 목사님 몇 학년 몇 반?
3: 6학년 3반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직은 뭐 젊으십니다.
1: 너무
0: 네.
1: 젊으세요. 청년이세요. 네. 청년. 그런데
0: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진짜 장원하셨겠네요.
1: 조선시대까지 가나요?
3: 서예도 쓰고 있습니다.

0: 청해까지. 어, 느낌이 좀 다르신 목사님. 네. 그래요. 그 찬양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강승 집사님. 네. 얼마나 인상이 좋게 생기셨는지. 그래요. 이강승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함께하게 되셨고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네. 오시고요.
1: 보통 우리가 그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네. 가는 순간부터 설레이잖아요. 네. 암태지길 교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고자 했을 때부터 되게 설레었었고 보통 이게 우리가 단체나 모임을 만들면 누가 지시를 하고 또 그 점검도 해야 되고 네. 잡음도 생기고 막 자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우리 모임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참 많았었거든요. 악기도 준비해야 되고 네. 악보라든가 뭐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서정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말도 안 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파이링을 본인이 다 알아서 찬양이라든가 다 우리 동기분들께서 누가 좀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 모여서 이렇게 갔는데도 너무 은혜가 됐었고 이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될 교회들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계획하심이 더 설레이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은혜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2: 집사님을 뵈는 순간이요. 네. 아, 저분이 이 팀의 무게중심이실까?
0: 그리고 저, 아니, 아직, 무게중심?
2: 아직 남았어요.
0: 아니, 아직 남았어요.
2: 또 은혜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3: 아, 지난번에 갔을 때 본인 차에다가 드럼을 싣고 오신 분이세요.
4: 사람도 싣고 드럼도 싣고.
0: 사람도 싣고 드럼도 싣고 드럼도 닮았고. 네. 좋아요. 그럼 실력 있는 성악가와 또 좋은 예배자는 무엇이 다르다 생각하시고 찬양하고 계신지 차정원 목사님이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5: 아, 우리나라 근대 음악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것이 네,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성악가들이 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음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성악 가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된 음악을 부른다고 볼 수 있지만 개중에는 신앙의 고백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담지 않은 찬양은 아무리 잘 불러도 그것은 하나의 노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 찬양이 완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네. 네, 아멘. 아멘. 활동하면서 받는 은혜들 많을 것 같아요. 이기은 사모님. 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은혜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6: 네, 저의 이름 안에 이미 은혜가 가득하거든요. 네. 은혜은이라. 네. 이번에 암태제일교회를 제가 실은 반주자로서 제가 급하게 제가 이제 같이 가면서 그 과정들을 저도 같이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이 받았고요. 찬양이 저는 이제 반주자로 섬기다가 찬양에 대한 저는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른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네. 손꼽을 정도로. 그런데 아 찬양이 말씀 못지않게 강력한 힘이 있음을 제가 내 안에 그걸 경험케 하시고 제 안에 또 소망이 어떤 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 그 홀데 쿤스트 이 모임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만 이 섬김에 그 교회에 어떤 불씨를 부흥의 불씨나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설러가고 있음을 제가 봤고 제 안에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찾아가 보지 못하는 정말 작은 교회에
0: 네.
6: 목회자나 사모님 그 가정에 네. 그 찬양이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일단은 성도님들도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섬기고 있는 정말 바라보지도 많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찬양이 위로가 돼서 또한 부

0: 부흥의 불씨를, 영적인 부흥이 정말 이게 딱 심어져서, 그러려면 일단 내가 그런 마음을 더 갖고,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도 우리 홀대 쿤스트라는 이 모임처럼, 저도 찾아가는 그런, 가정이나 가족이, 교회가 됐으면 하겠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이곳에 반주자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하나님이 홀대 쿤스트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 달란트가 많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기은 사모님이세요. 지금 문자메시지 도착했습니다. 8635님께서 주셨어요.
1: 주말마다 보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니 모두 모두 너무 멋지십니다.
2: 네.
1: 주말반 파이팅.
2: 평상시의 모습을 아는데 왠지 방송에 출연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요. 출연을 하시죠? 8635님도. 팀 어디 팀인지 궁금하네요. 같은 팀일까? 자, 그리고 6915님이
1: 네, 오행시 보내주셨네요.
2: 들어갑니다. 홀.
1: 홀린데 듣게 되는 늦깎이.
2: 대.
1: 대학생들의 선율.
2: 쿤.
1: 쿤 더덕이 없는 순수함이 느껴지는 찬양 속에
2: 스.
1: 스며듭니다. 홀대 쿤스트만의
2: 트.
1: 트인 세상을 깊은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2: 대단하시네요. 와, 정말 우리 사랑이들한 가족들은 최고십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신대 주말반이 떴습니다. 성악전공 동아리. 네, 홀데쿤스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행시의 주제는
1: 홀데쿤스트 5글자입니다.
2: 네. 오늘은요,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1: 네.
2: 2026년부터 준비하는 찬양 페스티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창호 교수님.
3: 네. 예술 문화라는 것이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된것 같아요.
1: 네.
3: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역은 예술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찬양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음악회들을 하죠. 저도 그런 페스티벌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문제는 어떤 것을 이룬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될, 그럴 일이 많습니다.
1: 네.
3: 사실은 저희가 찬양을 한다 그러지만 저희가 모여서 저희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어떤 분들을 초대해서 하면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또 그냥 세상에서 봐서는 약간 외딴 섬처럼 돼버릴 수 있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냥 기존의 음악회 페스티벌과 다르게 찬양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기간을 정하지 말고 1년 내내
1: 네.
3: 저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축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는 이 장소에 가서는 저희가 어떤 찬양을 해야겠다.
1: 네.
3: 여기서는 어떤 걸 해야겠다를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3: 지금 이제 학생분들 그렇게 자신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1: 네.
3: 올해 남은 일정에도 뭐 여러 동문들이 함께 하시는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일단 올해 일정으로 잡았고요. 27년부터는 정말 1년을 꽉 채워서 저희가 더 준비해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저희가 정말 미약하지만 그런 저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정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길 바라는
1: 네.
2: 마음이 간절하시네요.
3: 예. 예. 아니 뭐 다 그러길라고 여기 학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요. 저희 학교는 사실
1: 네.
3: 그래요.
1: 이렇게
3: 저희 학교 분들은 제가 사실은 뭐 음악을 뭐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뭐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가리킨다는 입장에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배울 것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 네.
3: 그러니까 너무나 저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2: 네. 호신대에는
1: 네.
2: 조창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1: 네.
3: 그래서 저는 그냥
2: 이 겸손한
3: 예 그래서 아니 정말 저희 졸업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끝까지 저희가 정말 함께 찬양하고 그러는 예.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치인데요. 네. 조정우 교수님.

0: 이미 펼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1: 네.
0: 방송 가족들께서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 외우기는 쉽지 않고 좀 낯설게 들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서
2: 예.
1: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콜드퀘스트.
2: 예.
1: 네. 5년, 10년 뒤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조은옥 집사님, 권사님.
0: 네.
3: 저의 기대하는 5년 후, 10년 후에 저희의 모습은 지금은 저희가 숫자가 적고 미약하지만 저희 학교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명맥이 유지돼서
0: 네.
3: 저희를 필요하러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희가 여러 팀으로 나뉘어서 한 주에도 10군데를 저희를 부르시면 10군데에 가서 모두 섬길 수 있는
1: 모두 흩어져서
3: 네.
1: 꿈이 커요.
3: 네. 언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마치 이사장과 같은 그런 비전 발표를 하셨습니다.
0: 네. 울창한 숲을 가꾸도록
1: 네.
0: 가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1: 굉장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비전 발표를 하셨고요. 이강승 집사님은 어떠세요?
4: 저 요즘에 이제 케이팝이 되게 이렇게 여행객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4: 그래서 그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면 일본도 우리가
0: 네.
4: 계획하고 있고 곧 조만간에
1: 네. 어머 이 팀 난리 나겠네요.
2: 계속 요즘 일본 얘기만 하시대요.
1: 뭔가 꽂힌
2: 그러니까
1: 거죠.
2: 그러니까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니 그런데 일본 선교를 두고 지금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네. 기도를 하셔서 네. 최근에
0: 맞습니다.
1: 그쪽으로 영적인
0: 네.
1: 좀 쏠림이 있어요.
0: 아,
1: 예.
0: 맞아요. 네.
1: 예,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좀 듣는 얘기가 저도
0: 제가
1: 있습니다.
0: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1: 네.
2: 네. 네.
0: 교회는 미래를 현실이 되게 하는 곳이거든요.
1: 아멘.
0: 여러분도 미래가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들로 세움받기를 우리 함께 응원할게요.
2: 아, 네. 네.
1: 서기창 집사님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홀데쿤스트?
5: 저희 모임이 항상 진짜 우리들의 어떤 외적으로 바래지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0: 아, 네.
1: 1학년인데
2: 네.
1: 쓸만한 1학년이 들어왔어요.
2: 네, 굉장히 조숙하세요.
1: 네, 조숙한 1학년이 들어와서 네. 네, 공동체를 좀 살리는 감이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 외모도 약간 외국 분 같으시잖아요. 서양,
0: 네.
2: 서양 유럽 사람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외국 노래 하시면 이질감은 별로 없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약간 그 포머를 살짝 하시면
2: 한국 노래 할 때 좀 이질감이
1: 아 그런가요?
0: 아니 뭐 제가 좋아하는 안드레아 보첼리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닮았네.
2: 닮았어요.
1: 네. 닮았네.
2: 감사합니다.
1: 잘생긴 중후한 느낌이 닮았다고요?
2: 네.
1: 그 노래하는 것만 닮으세요. 다른 거 닮으면 안 돼요. 혹시나 지금 나도 뭔가 다시 배우고 싶은데 너무 늦었나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난 너무 늦었다. 그런 분에게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6: 아,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아, 내가 지금 생각해도 될 시작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노래를 다시 배우면서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배우는 거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하고 느낌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좀 담겨져 있다고 할까? 그래서 혹시 지금 나도 뭔가 다시 배우고 싶은데 너무 늦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아주 기초부터
1: 네.
6: 시작하는 걸로.
1: 그러니까 네, 탄탄하게 네.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시니까
6: 네, 네,
1: 그대로
6: 네.
1: 따라오면
6: 그렇죠.
1: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예, 실력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6: 네, 네.
1: 네, 그래요. 또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요. 지금 문자 메시지로 응원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0455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0: 호남신학대학교 홀드쿤스트 성악 전공 동아리 최고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들으면서도 은혜롭고 감동입니다.
1: 네, 1237님.
0: 목사님들이 연합하기가 녹록지 않은데 귀한 모임입니다. 골드쿤스트 파이팅.
1: 아니 목사님들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네. 아, 예, 목사님들도 계시고, 예, 네. 예,
1: 섞여 있어요. 네, 여기 네, 오면 네. 계급장을 다 뗀대요.

0: 일단 학생이에요. 배우는 예, 예. 학생. 자, 그리고 8291님께서 들어갑니다. 예. 홀.
1: 홀로 설 때마다
0: 대.
1: 대우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0: 큰?
1: 큰 일을 이 없어도
0: 스.
1: 스스럼 없이 다가서는
0: 트.
1: 트인 영성이 되리라.
0: 공사오님의 오행시. 홀.
1: 홀로 걷는 것 같았던 나에게라도
0: 대.
1: 데려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
0: 와. 큰.
1: 큰, 큰 뛰는 마음으로 함께 방송합니다.
0: 스.
1: 스며드는 은혜 받으며
0: 트.
1: 트집 잡을 수 없는 동기들의 은혜로운 말씀.
0: 이야, 네. 대단하신데요. 뭐
1: 함께 계신 분인가 봐요.
0: 어디다 물어본 거 아니죠? 그 왜?
2: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지?
0: 아니, 그러니까요. 8635님 네. 들어갑니다. 홀.
1: 홀로 앉아서 방송을 듣노라니.
0: 대.
1: 대단한 호신대 주말반 만학도 파이팅.
3: 파이팅.
0: 콘.
1: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방송을 통해
0: 스.
1: 스트레스가 훅 날아갑니다.
0: 트.
1: 트렌드를 이어받아 명문 학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1학년 주말반 김은경입니다.
0: 이렇게 본인을 밝혀주면 네. 사랑받습니다. 1학년인데 사랑받는 교수님 오늘 지금 네. 마음이 어떠세요?
2: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네.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저한테는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조은옥 권사님,
4: 네.
0: 예, 감사한 분 우리 네. 조 교수님께. 한 말씀 주시죠.
4: 여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의 늦은 도전에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저희 가족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늦다 보니 인내함으로 그리고 지도해주시고 전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
1: 네.
4: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여기까지 함께 온 학우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0: 네.
4: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완성되지 않고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만 저희를 기꺼이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신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는 노래가 필요한 곳에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4: 극동방송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그리고 조창우 교수님 사실 얼마 전에 편찮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강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훈련받고 더 깊어지신 것이 제가 느껴져요.
1: 네.
0: 목사님 한 말씀 주시죠. 최 목사님께서. 네. 우리 조창우 교수님 눈빛 한번 교환해 주시고. 눈빛 교환.
5: 조창우 교수님을 통해서
0: 예.
5: 노래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또 조창우 교수님의 그 신앙, 깊은 신앙의 모습들을
0: 예.
5: 경험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제가 날마다 감사드리고 우리 스승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홀데콘스트와 함께한 시간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 찬양이 어떤 찬양이 준비되어 있죠?
6: 예, 난 예수가 좋다오를
0: 짧게,
6: 준비했습니다.
0: 예, 네. 난 예수가 좋다오 또 길게 네. 소개하실 예정이시죠?
6: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1: 네.
6: 고백을
1: 네.
6: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창훈 교수님 인사 한 말씀.
2: 저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과의 접촉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사실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김판성 목사님.
1: 네.
0: 네. 그렇지만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1: 맞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7: 아멘.
6: 이 시간 우리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7: 아멘.
6: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합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좀 심상치가 않죠.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농부의 현재 정서나 상황은 매우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기쁨과 대조되고 또 거둔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낭비가 되는, 차라리 그 씨를 먹어서 잠시 허기를 채우는 것이 낫겠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오늘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고 미래의 추수를 기대하며 그 씨를 뿌리고 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슬픔과 기대가 또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농부가 오늘 현재만 생각한다면 밥은 못해 먹더라도 죽으라도 써서 며칠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어치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오늘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배고픔 해결, 그것만을 위하여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수확의 기대, 소망도 함께 가지면서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알아주나요? 땅이 알아주나요? 그 씨앗은 사라집니다. 때로는 오늘의 그 뿌림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흐릅니다. 여름이 됩니다. 썩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 그 씨앗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겠죠. 땀을 흘려야죠. 뜨거운 뙤약볕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열심과 열정과 자기 희생으로 계속해서 그 씨앗 가지들을 경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도 하죠. 비옷을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고 장화를 신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자라는 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여름날, 그 오늘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을은 반드시 온다. 가을이 오면 버린 것 같았고 사라진 것 같았고 썩어진 것 같았고 아무도 몰라줬던 그 열심과 정성이 백배, 천배의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고 한여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우리 이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가을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 중에 가을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와 있죠.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자연의 삼라만상은 가을을 향해 때로는 또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늘 여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오늘의 고된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아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마음 안에 추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오늘을 묵묵히 견뎌내는구나.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신약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 선생님 세 분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있죠. 농부가 어떻게 그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고요? 추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으로 견딘다고요.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무시해도 너희의 수고와 정성이 헛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주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그 핍박, 무시, 냉대, 협박.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도 그저 현실의 무게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은 욥입니다. 욥은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이런 큰 악과 화를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면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자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욥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도와줘도 나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건강도 안 보시는 것 같고 내 형편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미래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랐으니 너희도 형편과 상황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농부의 인내와 이 시편 126편의 농부 이야기가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이 농부 이야기는 1절과 4절의 내용의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70년 포로 생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그 새긴 우상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여 그 땅으로 나아가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것들까지 착취하고 탐욕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 사랑을 행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저버린 것이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 땅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 더 예배드릴 걸. 찬양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찬양할 걸. 이스라엘은 지금 후회와 탄식으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 같은 그 후회가 이스라엘 전체를 슬픔과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야 여호와를 찬양하던 노래 그거 한번 불러봐 이러는데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세월이 무려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면서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어. 우리나라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1940년 즈음에 변절자가 제일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볼 때는 금방 해방되는데 왜 저렇게 변절했을까? 근데 그 고통의 세월을 오늘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변절했던 거죠. 3,40년도 그런데 70년의 세월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전혀 힘쓰거나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닌 기적 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강대국 바빌론을 무너뜨린 더 강대국 페르시아. 그 바사왕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했었던 게 그걸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70년이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을. 다니엘만 나중에 찾아봤고 확인했을 뿐이죠. 말씀도 믿지 않았고 소망도 가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전혀 엉뚱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1절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100%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포기했거든요.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로 이루시는구나. 실패한 우리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웃의 것을 착취했던 우리들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돌아온다는 기쁨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이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이 푸른 풀밭 같은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나서 농부의 이야기로 바뀌는데 이런 오늘과 이런 미래 그 사이에 그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끼워놓지 못하지 보다 보니까 포기, 체념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 오늘과 미래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놓고 황무지를 푸른 풀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서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여름에는 힘들어도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자.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미래 사이에 이미 오셨으나 장차 오실 그 사이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할 수많은 공허와 외로움과 낙심과 탄식과 질병과 아픔과 사건과 사고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여름날의 수고처럼 우리를 고되게 할 것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가을이 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온다는 믿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든 현실 때문에 씨앗을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체념, 포기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아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방의 제일가는 재벌이었는데 어느 한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재산들 다 날아가고 가축들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멋진 중년 신사였을 욥마저도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욥이 망가졌지만 아내는 어떤 마음을 생각할까요? 내 인생도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뭐냐?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의 아내는 지금 화딱지가 나 있습니다. 다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가장 화나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남편 때문에 제일 화가 나 있습니다. 다 잃었는데 저렇게 초연하고 태어날 수 있을까? 아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뭐 어때?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겁니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철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그 잘난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은 뭐냐? 내 꼴을 봐라. 당신 꼴도 봐라.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사람 다 똑같죠. 좋은 일이 있고 괜찮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 행복하죠. 근데 대못도 아닌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생, 고난, 불평, 원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분노가 함께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듯 신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는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씨를 뿌리며 중단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처받았어,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욥은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화를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야.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 거지. 인생이란 그런 건데 당신의 말은 어리석다. 이러면서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짚지 않는 거죠. 11년 전에 하늘품은교회가 은혜로 시작되고 또 바로 그달부터 열 가정을 돕는 하늘창고 사역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그리고 하늘창고 사역을 하고 있는 교습이 있다 보니까 신자가 10% 그리고 비신자 또는 불신자 또는 초신자가 90% 약간 기형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상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치였거든요.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에 올게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콩 하나 있으면 콩 반쪽이라도 나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근심도 있었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할 때가 있겠지?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호구처럼 알아서 5만 원, 10만 원 뜯어가서

하기 위해서 제 앞에 아양을 떠는 모습도 참 많이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 속내를 알면서도 그래도 언젠가 속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언젠가는 사람 노릇하겠지, 우리 교회도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지 라면서 나름대로 처절하게 울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10년이 되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저 딱 10년만 할게요. 저를 중간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를 끝까지 써먹으실 것 같긴 한데 당신의 고집을 제가 못 꺾일 것 같아서 제가 타협하고 10년은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4, 5년쯤 이런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하고 나서는 저에게 전 다른 직업이나 다른 세상을 좀 열어주세요. 새로운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이 11년째입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월 한 달 동안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편 126편을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욥의 아내처럼 얼마든지 속후련하게 쏟아버리고 아 저 그만해요. 지금 이런 사람도 도저히 저는 안 되겠어요. 이런 사형 못하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또 몸만 아프잖아요. 제 인생은 뭔가요? 라고 소리치면서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왜 여전히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성도, 규모.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게 저였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키워 놓으셨네요. 제가 그 곡식단이네요. 제가 그 열매네요. 10년 전에, 4년 전에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금방 삿대질하고 화내면서 떠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인정받고 있는 것도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놓으셨네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네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추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참으로 교만하게 생각했는데 그 추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추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현실을, 우리 교회 현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아무리 퍼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 퍼져도 퍼져도 욕심만 내는 사람들, 아무리 도와줘도 공짜만 원하는 사람들. 몇 명은 알지만 참 최근에는 참 머리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건강검진비를, 종합검진비를 한 60만원 나오는데 제가 10만원 정도 또 내주고 50만원은 5만원씩 10개월 무이자로 아무 때라도 시간되면 갚아라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50만원이 나가서 저한테 5만원씩 들어오면 그것도 띄엄띄엄 들어오면 이건 50만원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에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짜로 안 해줬다고. 한 달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하는 건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다 사라진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우리 교회를 정말 다시 보니까 교회가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신자 대 비신자의 비율이 10대 9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0대 50은 돼 보입니다. 저는 그 변화되지 않은 그 50만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세울까, 살릴까, 이들 때문에 받은 상처, 이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선을 돌리니 이미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는 그 50%가 보이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시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났을 때

0: 고생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99마리 양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놀고 있고 화목하게 있고 사랑하고 목자를 기다리면서 목자를 반겨준다면 목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네, 마치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사실 99마리 양을 버려둔 것 같이 어떤 정성도 기울이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자리를 꿈쩍없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짝에 꽉 박힌 데모처럼 사랑을 주지 않아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어려운 사역으로 인하여 고된 일이 있어도 세상살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하며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기도를 정식으로 하나님께 했습니다. 주님, 10년은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은 채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목같이 깊이 박혀있는 우리 신자들의 비율이 70대 비신자 30의 비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의 비율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경험해왔던 그 힘듦이나 무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후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다음 목회자에게도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든든한 대못들이, 기둥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들과 하늘창고 사역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똑같은 분량과 에너지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긴 지역에는 배고파 굶는 사람 없고 외로워 우는 사람 없도록 우리는 힘차게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만 아니라 교회의 기둥들을 위해서 교회의 기둥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기둥 박힌 대못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영원히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남구 대남대로 358번지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69-0246, 369국의 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주에서 진행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수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높고 푸르러진 하늘을 보니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가을에는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왕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 왕 예수님을 종종 잊고 삽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우리 왕께 내어드리며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계절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길 도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늘은 강주로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합니다.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전남 동부, 강주, 전북, 목포,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강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주 북구 상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행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은 세 가지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버티고 이겨나가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하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역사로 충만케 하소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세계적인 불안과 또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허락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국난의 위기를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엇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힘을 모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언제나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한 번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주님,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병들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아멘.
1: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부터가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또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오직 교회가 생명되시고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의 선교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국교회로,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0: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1: 아멘.
0: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성도들 정말로 깨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호남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호남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고 영적 지도가 바뀌는 거룩한 도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 호남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그 모든 영역을 주여 다스리셔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호남 땅에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거룩한 도시, 부흥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호남권 학교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소서. 학교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소서. 학교 변현의 역할이 회복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한 생명도 학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귀함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여 지켜주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호남 땅의 교육기관들 특별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교육의 현장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참된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학교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며 떠나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사와 또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교권과 또 학생의 인권이 하나님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음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존귀함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꿈과 소망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강조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강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우리 보내주신 기도 사연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인생의 쓴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양육방식에 많은 간섭을 합니다. 부모로서 이미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

0: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족한 우리 아이와 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느 때부터 기도가 필요한 가정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무명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어미의 심정을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무명의 어머니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고 또 발달장애가 있는 이 아이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이 가정 안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유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무명의 귀한 성도님의 심령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양육 방식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주님, 그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정말로 들을 건 듣지만 또 흘릴 것은 흘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져서 아들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또한 그것이 이 아이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또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속에서 이 귀한 성도님도 자녀도 믿음과 인격과 정말로 주님의 성품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생각날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11님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오늘 상무지구 강주 드레교회에서 강주 기도하는 엄마들 서구 지역 하반기 학교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와 기독교 대안학교, 대학과 대학원, 우리 자녀들이 속한 군대와 직장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엄마들이 이 귀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오늘까지 한 주간 수시원서 접수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받고 따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2611번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서구 지역 하반기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역 가운데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또 군대에 간 자녀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엄마들을 주님께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0: 아멘.
1: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오늘까지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 수험생들 또 긴장하며 함께 여기에 동참해가는 부모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학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대학이 학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또 주신 은사를 쫓아서 대학을 지원할 때 하나님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9215님 기도사연 보내셨는데요. 조카 이다잇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조카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9215번님의 조카 이다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국 이주민 여성과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0: 아멘.
1: 또한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다인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사오니 정말로 두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이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 이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강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네, 기도 사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9642님 또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642님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의 삶으로 복귀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59살입니다. 네, 또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하나님 유방암 치료 중이신 어머니께서 암의 전이 없이 재발 없이 무릎과 다리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깊이 체험케 하시고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사 부모님의 생전에 결혼하게 도와주셔서 어머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에 9642번님 유방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에게 이러한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9642번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익명의 성도님의 어머니 또한 유방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릎과 또한 다리의 아픔의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귀한 어머니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고 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도 부모님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0: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익명의 성도님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때 준비된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가정 이루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불광동 교회 성가대 찬양입니다.

0: 찬양 듣고 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뒷번호 9627님께서 다급하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홍시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급한 상황인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9627번님의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 홍시아, 주님이 이미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기에 품어주셔서 모든 부상의 부위들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 시아의 부모님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이제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다친 부위가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시고 또한 정확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시아와 이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0: 다섯째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영과 육이 평안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5229번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막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귀한 막내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섯째 막내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호주에 있는 다섯째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과 육이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6388님, 삼남 일녀 중 35세 큰딸이 늦게 간호대학도 나왔는데 지금은 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큰딸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6388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은 학과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취업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귀한 자매에게 주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삶의 의욕도 소망도 꿈과 비전도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 이 귀한 딸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으로 인한 삶의 의욕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이제는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일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서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요셉과 같이 이 귀한 자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귀한 자매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호남권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님인데요. 아들, 딸 모두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두 자녀 모두 믿음 있는 배우자 만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아들, 딸을 위한 귀한 우리 에스더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아들, 딸이 지금 예배를 쉬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 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0: 아멘,
1: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귀한 아들, 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지금 내 인생,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다시금 이들이 돌아오

0: 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고 누리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침노하여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이 귀한 두 딸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1041번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48세인 딸, 평일은 청소 알바, 주말은 마트 알바 합니다.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1041번님의 귀한 따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평일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귀한 딸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 귀한 딸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평안함, 그 안전함, 하나님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귀한 따님이 누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생명이 주께 있으니 귀한 따님이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올려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병든 곳에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인생의 질고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1: 아멘.
0: 방송 가족들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복된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호남권 소망의 기도, 오늘은 강주에서 진행했고요. 강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하실 왕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숙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

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의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 파란 겉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입기 전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은 다음 입는 옷입니다. 에봇과 세마포 속옷 사이에 입는 옷이죠. 화려한 에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세마포 속옷은 인간의 순결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복과 속옷 사이에 청색 겉옷을 입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중보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야 하죠. 이것을 겉옷의 색깔과 옷을 입는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우선 청색은 무엇이 연상되는가? 파란 하늘이 연상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겉옷은 시각적으로 파란 색깔로 하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는가? 이 옷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고 하죠. 이것은 이 옷이 원피스처럼 하나의 통천으로 짠 옷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란 옷을 위에서 아래로 머리부터 넣어서 입게 되죠. 이건 상징적으로 하늘의 권위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아래로 임한다는 것을 역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 겉옷 머리 들어갈 구멍 주위를 갑옷 깃같이 짜서, 즉 갑옷 카라처럼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갑옷 하면 전쟁이 연상되죠. 그렇듯 대제사장의 사역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자신을 살피야 하고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속죄해야 하는 영적 최전선의 군장 같죠. 공동체의 이런 영적 군장 대제사장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파란 겉옷의 목덜미가 찢어져 하늘의 권위를 잃은 듯 대제사장이 속죄의 중보 사역을 못한 채 그냥 앉아있는 일은 없어야 하죠. 그래서 겉옷의 튼튼한 갑옷깃은 대제사장의 견고한 중보사역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대제사장의 화려한 애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세마포 속옷은 인간의 순결을 상징하고 청색 겉옷은 하늘 권위를 입은 중보자를 상징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애복과 같은 하나님 영광을 벗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파란 겉옷을 입듯 성령 충만하여 하늘 권위를 가진 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원수 마귀와 그 종노릇 하는 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셨죠. 그러다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듯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겉옷의 깃이 찢어지듯 중보 사역도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구원의 중보 사역이 갑옷 깃처럼 견고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쉼없이 또 굳건하게 중보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연약한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나아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의 죄와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겠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중단 없이 행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파란 겉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라고 하십니다.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런 패턴으로 만들라는 거죠. 성류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증명하기 위해 가져온 열매 중 하나입니다. 또 성류 안에 많은 씨도 풍요로운 생명을 보여줘요. 이렇듯 성류는 풍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금방울은 뭔가? 하나님은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금방울 소리가 나야 죽지 않는다 이해하기보다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을 거란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일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각합니다. 내가 지금 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압도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 자각을 하는 거죠. 또 금방울 소리는 백성에게, 아,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구나.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겠구나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을 마치고 성소에서 걸어나올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인 성류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를 갖는 거죠. 정리하면 성류는 시각적으로 풍성한 열매와 생명을 상징하고 금방울 소리는 청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류와 금방울을 번갈아가며 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풍성한 생명, 열매가 밀접하다.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풍성하니까 더 말씀대로 사는 선순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대제사장은 삶으로 이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백성에게 생명의 복을 중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셨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중보하심으로 성류 같은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금방울 소리 같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류 같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모든 분의 삶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나들목교회 김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동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강팍해진 마음, 싸나워진 마음, 포화간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극동방송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하고 또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흥분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를 고쳐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격한 우리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이후 국회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법제처가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허가가 모자 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학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경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교수는 허용 범위와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 해석만으로 약물 허가 절차가 앞서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은 수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 만큼 약물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고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경선 교수는 이번 논의가 약물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고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는 실제적인 제도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수록된 대조 묵상집이 이주민 성도들의 한글 습득과 신앙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대한기독교사회가 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3월 출간한 한글 태국어 대조 묵상집 다락방이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와 화성 몽블레싱교회 등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신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성도들은 쉬운 예화와 두 언어가 병기된 묵상집을 통해 말씀 묵상과 한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태국어와 언어 구조가 유사한 라오스어 사용 이주민 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한 한글 베트남어 묵상집도 추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전도책자와 신학교재 등 아시아 언어신앙 콘텐츠 전반으로 발행 영역을 넓히고 현지 출판 보급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동대문교회 옛터인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공원에서 동대문교회 안내판 설치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기감 서울연회는 선교 141주년을 맞아 의료선교와 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동대문교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1887년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의 시약수 의료선교와 1890년 세워진 동대문교회가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알린 역사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기감총회는 이날 흥인지문공원을 스크랜튼 역사공원으로 명명하며 감리교회 종교적 유적지로 선언했습니다. 김성복 기감서울연회 감독은 이곳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과 인권, 복음과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어제 서울 동대문구 바퍼나눔 운동본부에서 바퍼사역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1988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한 바퍼사역은 38년 동안 하루 평균 1100그릇을 제공하며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팔 등 1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건물의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역의 공익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일도 다일 공동체 대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 등 교제 공간을 마련하고 바퍼 나눔 사역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도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며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실용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에 이르러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기도가 가진 강력한 효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육체의 치유를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은 매우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인간관계나 직업 그리고 건강 문제에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깊은 영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고백과 철저한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뜻하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놀랍고 복된 소식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기도는 단순히 과거 문화의 유물이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영적 은혜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영적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의 승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관악구 남현동에 사는 장삼열입니다. 방배동에 로고스 교회를 섬기는 권사예요. 저는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경영을 한 지가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신아 기업입니다. 금속 인쇄, 실크 스크린 인쇄하는 업체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금속 인쇄업을 하고 계신 장삼열 권사님을 만납니다.
1: 저희 그 실크 스크린 인쇄는 각종 전자제품 및 로고 하며 판촉물에 보통 보면 인쇄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 로고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주 인쇄합니다. 얘는 프레스 가공, 금형도 하고 자동차 제품도 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죠. 화장품 케이스 윗면에 아주 멋있게 들어가는 그런 인쇄를 주합니다.
2: 장 권사님 지금 출석하고 계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1: 네, 저희 로고스 교회는 옛 경신교회입니다. 일대 김영주 감독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상교동에 있다 봉천동에 있다가 지금의 현 방배 일동으로 옮기셔서 아주 부흥되고 또 교회가 좋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준구 목사이십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0: 또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1: 장삼열 권사님은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전도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0: 저는 저 신안군의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어을이 포작도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인구가 그렇게 막 가오수가 한 37호 됐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청년기 때 병역을 피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 우리 동네가 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만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 오갈 데는 없고 농사를 좀 짓는 중이었는데 그래 주일 되면 한번 따라가게 이렇게 됐습니다. 부흥집회 때.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조금 키워오다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바로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신방이 와서 지금의 현 로고스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 힘과 위로를 주는 극동방송을 애청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들으라고 권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도 함께 전합니다.
0: 극동방송도 한 20여 년 됩니다. 지금 들은 지가. 아주 유익하면서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아주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제 주위, 제 회사는 아침에 오면은 극동방송이 항상 맞춰 있으니까 스위치만 넣으면은 극동방송. 차 안에도 늘 켜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 차 탄 사람 극동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주위 분들한테도 믿음 생활 하라고 권면도 하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라고도 얘기합니다. 극동방송은 직접적으로 지원은 못하지만은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하여서 큰 힘이 되고 전도에 아주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나의 이 작은 드림이 방송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삼열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0: 저는요 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해야지 근데 이 작은 돈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늘 망설이고 있다가 마음의 가책이 늘 부끄럽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극동방송 또 선교원 가입 모금이 있어서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셔서 어머니 목소리로 또 가입하고 저희 집사람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또 이 복소리를 들으시면서 전파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전파선교사가 될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되신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해주실 겁니다.

0: 사랑하는 김선성 권사,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인 나한테 시집을 와서 인선이 윤정이를 낳아주고 잘 길러주며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97년도에 IMF를 맞아서 회사가 그 어려울 때 직접 나와서 지금까지 도와주며 살아왔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산부인과 자국 경부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참 미안하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항암 사찰을 받고 와서 밥맛도 없고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할 때 남편으로서 해줄 수 없음을 참 나약해져 옵니다. 김권사님,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김권사님, 얼른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과 같이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됩시다. 맛있는 음식과 못다한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남편 장삼열 권사.
1: 장 권사님의 이 목소리 편지에서 김선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지금 저희 집...

0: 4차 항암 주사를 지금 맞고 와서 6차까지 지금 1차 적으로는 6차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끗이 마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딸이 결혼한 지가 인선이가 결혼한 지가 5년이 됐어요. 아직 일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2세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장삼열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할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봇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럼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오.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10년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 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두들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방송도 듣고 제주동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3: 때? 네.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2: 네.
3: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2: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3: 고등학교.
2: 네.

0: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 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네. 다 했겠지. 네. 영어는 못 배우고.
1: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조금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못했습니다.
0: 무슨 돈벌이라서요?
1: 그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 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옷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아니, 다 해봤습니다.
0: 그럼 이제 여기 내려와서 네.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1: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0: 하나님을 알게 됐다.
1: 네.
0: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이 없이 보통
1: 네. 응?
0: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네.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1: 네.
0: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 네.
0: 그래서 황장이 없이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1: 네.
0: 한국에 내려와서 뭐 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1: 네.
0: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1: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생활 하다가 문명사의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의 한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네.
2: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1: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 산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0: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지.
1: 그렇죠. 당연하죠.
0: 네. 네.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1: 맞아요.
0: 이걸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1: 당연하죠.
0: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1: 네.
0: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1: 네.
0: 그렇지?
1: 네.
0: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 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그

0: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을 먹여주냐? 이러면서 그렇지.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 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허용이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용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1: 모르지,
0: 여기서
1: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정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 한 달 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그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 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2: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2: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조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도움을. 집은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어떻게?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월세집. 이제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2: 어떻게?
1: 네, 믿음의 결혼...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2: 신랑 보내달라고.
1: 네.
2: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0: 그러니까.
2: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이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 네, 이 뭐냐면은
1: 네.
2: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1: 네.
2: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1: 네.
2: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1: 네.
2: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1: 진짜요?
2: 그래.
1: 와우. 저에게도.
2: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1: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2: 오셔서 어머니도?
1: 네. 아니요. 아버지만.
2: 아버지만.
1: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재판받고
2: 그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1: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2: 안산에?
1: 네.
2: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1: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2: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1: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1: 네.
2: 완산에서?
1: 네.
2: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 동생 있습니다.
2: 남동생?
1: 여동생.
2: 여동생?
1: 네, 여동생은
2: 뭐해?
1: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0: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지금요.
1: 너무
0: 네.
1: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제가 대학
1: 잘
0: 공부하느라고.
1: 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0: 아,
1: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네. 그런데 뭐저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 그러면
0: 나머진 있으면
1: 지금
0: 좋고.
1: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1: 먹고
0: 제일
1: 사는데
0: 중요하죠.
1: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1: 오, 여기서
0: 여기까지 오게
1: 장학금
0: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0: 네.
1: 미군 하나 잘 만나서
0: 네.
1: 우리 집이 가난해.
0: 그러니까요.
1: 미국에 유학을 가서
0: 네.
1: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0: 네.
1: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거든.
0: 네, 맞아요.
1: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지.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댕겨서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0: 네,
1: 신학을
0: 당연하죠.
1: 하고 미국 여자 하나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0: 네,
1: 내가 막내요. 우리 형님들이 말잘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0: 와우,
1: 그래서
0: 할렐루야.
1: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0: 네.
1: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0: 네,
1: 그리고 우리
0: 맞습니다.
1: 터주까지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댕기는 가족이 됐어.
0: 아, 할렐루야.
1: 그럼 자기는
0: 아멘.
1: 라오스에 갔었어?
0: 네.
1: 왜?
0: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 교회라고 서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1: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0: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1: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0: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1: 바로 한국에?
0: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 그게 몇 년도예요?
0: 그때 2018년입니다.
1: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0: 네.
1: 이제 교육도 받고
0: 네.
1: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0: 네.
1: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0: 지금 31살입니다.
1: 31.

0: 30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1: 네, 지금 빨리.
0: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네.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네. 응? 믿음 좋고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0: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1: 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0: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0: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1: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0: 네. 하나님이 귀한 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1: 네,
0: 믿음으로 말씀 보고,
1: 네,
0: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
1: 네,
0: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 듣고,
1: 네, 네?
0: 자동차에서도 듣고,
1: 네,
0: 집에서도 듣고,
1: 네,
0: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끝모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가 처한 상황, 즉 실상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몫을 항상 남겨두고 비워두어야 되겠지요. 말은 쉽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아끼고 침묵으로 비워둔다면, 소망으로 채운다면 비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느덧 그 희망, 소망의 말은 분명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힘나는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상황이 자신에게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또한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후로 시편에서 말하고 고백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곧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범할 때 간과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죄를 범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그를 성숙하게 하시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다스리는 것, 내면의 성숙과 성품의 변화 등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복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보응하신다는 명확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 이 시간에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고 네. 또 국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인력을 보낼 것인지까지 직접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여러 기관과 회사가 또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좀 갈수록 그 기관이라든지 회사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을 보자면
0: 네.
1: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0: 아.
1: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 노동자를 조직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종의 자격을
0: 네.
1: 내부적으로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의 거래 상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인 자격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 당국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과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0: 네.
1: 실제로 해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 업체가 정말로 존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갖췄는지
0: 네.
1: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야 파견 자격을 주는 방식 이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뭔가 말로만 들으면
1: 네.
0: 노동자가 북한 주민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로도 네, 들리는데 네, 네. 이렇게 파견에 앞서서 조건과 체계를 계속해서 더 면밀히 보고 있는 모양인 거죠.
1: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상국가화다. 그리고 이제 비리나 부정부패
0: 네.
1: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에서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이렇게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파견 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그러니까 여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계약서도 7, 8개 정도를 내는 건데 그중 최소 한두 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어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승인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 예전에는 그래도 됐거든요.
0: 네.
1: 그거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하는 겁니다. 실제 외국 거래 상대방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0: 증거를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1: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대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0: 그렇죠. 북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무역이나 해외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 뚜이팡이라고 중국어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 노동제를 사용하려는 이 봉제회사 혹은 수산물 가공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북한 측 기관의 대방,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라면 건설이나 제조업 사업을 맡기려는 현지 업체가 대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측 기관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렇죠? 그 해외 대방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북한식 용어로 따지면 국가보위성 요원, 국가안전국 요원 이런 사람들, 정보국 요원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보자면 해외 사업이 있다라는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실체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변화의 한 줄기 중 하나라면
0: 네.
1: 이전에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을 보냈던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막상 갔는데 일이 없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약간 쌍갑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돈 그러니까 엄청 일만 시키고 별로 돈이 되지 않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에 팔려서 이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윤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가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1: 네.
0: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북한 당국이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사전에는 이 기관의 장이나 어떤
0: 그렇죠.
1: 단체의 신뢰도만 보고
0: 네.
1: 보내줬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뒤로 빼돌리는 돈도 있을 수 있었겠고
1: 네.
0: 그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전보다 훨씬 철저해졌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 거죠.
0: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쓴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무슨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제 업체를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라인에서
1: 네.
0: 어떤 옷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 과정 중에서 어느 공정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고 하는 거고 수산 가공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단순한 몇 명 고용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1: 네.
0: 이렇게 북한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지난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런 해외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라고
0: 네.
1: 이전부터 계속 나눠왔는데 이번 조치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0: 그렇죠. 이 강대국의 외교. 우리가 더 이상 싼 값이 아니다.
1: 네.
0: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단계의 문제가 좀 더 도출되고 있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사업을 놓고 계약 조건이 적절한지 국가에 충분한 수익이 들어온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1: 네.
0: 이번에 확인된 것은 그보다 앞단계 즉 애초에 어느 기관의 노동자를 맡길 것인지를 정할 때 실제 계약과 일감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서류를 넘어서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에 보내려고 하는 그 기관 북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 기관이 앞으로 해외 노동자를 조직하고 파견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저지르지 않는 그 깨끗한 네. 단체가 누구

0: 하고 있는지 이런 기능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기관에 대한 그런 검열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0: 네.
1: 말씀하신 부정부패도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간부들에게 북한 당국이 체제가 올바른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월급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 그 네.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니네도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부정부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장부하고 그리고 따로 실제적인 장부가 또 두 이중 장부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 네. 네. 네, 이렇게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서도 그래도 분명 주목할 부분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제는 예전에는 경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파견한다.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사업 실적, 개혁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다시 자격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경쟁이 계속 붙고 더욱더 네. 안전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계약이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의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북한 노동자한테 그런 그래서 자기가 노동에 한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1: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가 기관을 또 통제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0: 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아예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필요한 국가와 사업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있고 일감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골라서 노동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골라서 키우는 통제, 통제된 확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확합니다. 경제활동을 확대하지만 그 과정의 주도권, 이거는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가 있다. 국가가 네.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국제사회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어느 북한 기관이 해외 파견 단체로 공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중국, 어느 러시아 업체 혹은 어느 뭐 동남아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진행이 됐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사업이 적혀 있는지
1: 네.
0: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마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근거로 실제 노동자를 몇 명 배정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 계약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북한 당국의 지시,
1: 네.
0: 전반적인 시스템 이게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조사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보다 면밀히 체계를 구축하려는 북한 당국 가운데 네. 정말 완전한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0: 네.
1: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는 북한의 내일이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델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빨간 머리 앤에서 주인공 앤의 대사인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 생각과 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뭔가 길을 잃고 헤맨 것 같은데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 알지 못하기에 새롭고 기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전하신 목자 귀한 찬양으로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드라이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달력에 따라서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길로 들어선 것 같고, 그래도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학생이 이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본인 확인 맞고 공유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친구가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습니다. 뭐 실망하거나 낙심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대학 입시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수시에서 떨어지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 뭔지 아시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뭐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데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런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학교를 갔다면 지금 극동방송을 알고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왜 그런 거 있으시죠? 내 계획과는 좀 달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자, 그런 거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오늘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는 다음 말씀 빈칸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땡땡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땡땡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153번으로 출석 단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도 내 계획과는 좀 달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하시는 그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빅 미니스트리가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 3시 드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다음 말씀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땡땡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뭐 우리 3시 방송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 식구들이라면 네, 이 단어 쭉쭉쭉쭉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5999번님, 5945번님, 8958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2317번님, 와, 한 주 정말 빠릅니다. 주말이 기대되는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금요일, 또 주말과 주일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9월 중순이라니. 또 곧 있으면 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또 9월도 쑥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591번님, 아,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런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오프닝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8958번님, 그것은 완벽한 빼도 박도 못하는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9003번님도 아내라고 보내주셨고요. 저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4886번님도 오늘의 출석 단어 보내주시면서 저는 무려 40년 전을 되돌아봅니다. 만약 그때 그곳으로 취업을 나갔다면 지금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요. 아마도 예비하셨기에 믿음 생활은 할 수 있었겠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건요. 남편이라는 답이 없네요.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남편과의 만남이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사연도 기다려보면서 네. 아내분들의 메시지 기다리면서 혹시 4886번님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아내분이 또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4940번님, 9003번님, 5999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 함께 하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입니다.

가사가 영어라서 여기만 크게 따라 불렀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출첵 단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땡땡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호와 신이라. 자, 모두들 땡땡 잘 보내주고 계시고요. 6065번님, 극동방송 아니었으면 제가 시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 여러분 지금 방송 듣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프닝에서 나의 계획과 생각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6065번님은 시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시를 시작하게 됐고요. 극동방송에서 삼행시부터 시작하시게 됐대요. 어머나 어머나, 무슨 방송에서 삼행시를 시작하셨길래 시인까지 되셨나요? 올 10월에 단독 시집이 나오는데 극동방송 파트가 10

0: 10편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와, 단독 시집 나오면 꼭 셋이 드라이브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프로였나 궁금하네. 나 또. 자, 1071번님, 피디님 갓모닝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 딸이 학교 가려고 이제 일어나서 더욱 아침인 줄 알았습니다. 오후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학생 딸이, 아, 대학생이니까 또 수업이 오후에 있을 수 있겠네요. 아주 그냥 늦은 오후로 수업을 다 짜놨네. 네. 자, 우리 이제 수업을 가는 대학생 따님분 축복하고요. 8781번님, 땡땡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5999번님, 극동방송 언제나 감사합니다. 7591번님, 피아워십이 부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곧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뒷번호 9003번 쓰시는 우리 송도님께서는요. 아, 어제 처음 출석 체크하고 싶었는데 뭐 연습하느라 출석 체크를 못했습니다. 에휴, 오늘은 시간 맞춰놓고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9003번님께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자, 좋아요. 오늘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출석 단어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광주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셋이 드라이브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지역 이야기를 많이 담을 예정인데요. 우리 광주 전남이 깨어나야 호남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코너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출연해 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고 소그룹 모임에 알려주시고 가족 채팅방에 광고해 주시고 네.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591번님 피아워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1: 세상에서 정해놓은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와, 저 지금 너무나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는데요. 셋이 드라이브, 셋이 드라이브로 육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4886번님의 육행시인데요. 자, 다같이 목소리 모아서 오늘 띄워주세요. 새, 세상 사람들 모두 나와. 시, 시끄러운 소리 다 잠재우실 분. 드, 드디어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라, 라디오를 켜고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함께합니다.

부러운 시선들 느끼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서 오세요. 귀하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셋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음성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셋이 드라이브. 다음 주부터 더더더 우리 지역 이야기 많이 함께 하길 기대하면서

님, 또 5226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또 2738번님 우리 3시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또 지치고 나른하고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찬양 들으며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우리 9101번 전희진 목사님도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네. 목사님 못 뵌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많이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최종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 함께한 후에요. 오늘 출책 단어 공개하고 선물 받으실 분까지 발표할게요.

0: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1: 자,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겠죠?
0: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찾아오셔서.
1: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0: 믿습니다.
1: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좀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0: 감사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1: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 자. 이 오후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0: 올라가
1: 오늘 끝 찬양으로 어노인팅의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합니다. 6065번님께서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93.1 채널을 맞추고 날마다 달립니다. 동서남북 길을 따라 바람을 따라 철길을 따라 극동방송을 벗삼아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는 달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뭔가 방송 전체적인 클로징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 단어는 바로 인도였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출첵 단어 보내주시고 또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4886번님 또 1071번님께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오후 또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됩니다.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 지역 복음화 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의 0691번, 062-575의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

0: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회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않거나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민족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느부갓네살과 맞서 싸우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가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를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할 뿐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향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섬겨야 한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너의 백성은 어찌하여 그런 백성들처럼 죽으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곧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들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과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야와 받침대와 그 밖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사로잡아갈 때 남겨놓고 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도 바빌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내가 가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에 다시 옮겨 놓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앗술의 아들이며 기브온 사람인 예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그러나 내가 당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냐여, 오래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소. 그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 온 나라의 목에 건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조차 그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올해 죽을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습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오늘 우리는 비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판의 홍수 시대, 또 비판이 일상화된 시대. 어디를 가나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비판과 정죄, 독설, 혹평.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비판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비판하는, 정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 뭐 이념 간, 정파 간 엄청난 대립 속에 정죄와 비판을 하죠. 건설적인 비판도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비판들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비판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지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목숨을 끊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이 비평이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평이 필요하죠. 그리고 학문의 발전을 하는 거죠. 예술이나 또 문학 세계도 비평가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정치에도 비평의 영역이 있고 또 언론도 비평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비평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목회자들도 이 비평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 시대를 읽고 또 선악을 구별하고 교리와 신학적인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달라요. 비판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는 면에서 비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7장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7장인데요. 첫 번째 서두를 열면서 이 비판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쉽죠.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쉬워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 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역공을 받는다. 주변에도 여러분 부부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남편이 비판하면 아내가 딱 받아칩니다. 또 아내가 또 비판하면 남편이 또 받아치고 핑퐁 탁구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집니다. 2절도 비슷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정죄와 비판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받아들여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무비판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야죠. 분명히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맹목적 추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잘못된 열심도 문제인 겁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어 주어야 돼요.

집의 습가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목재죠. 사실은 큰 거대한 나무 토막입니다. 그에 반해 티는 나무 부스러기예요. 그리고 마치 톱밥 같은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면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들보가 가려져 있다면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티가 보이고 또 그 티를 도와줄 수 있다,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남의 눈에 티는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큰 나무로 가려져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코믹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 눈에서 티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정교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세심해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매우 세심하게 배려와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칫하면 상처만 남기고 눈을 찌르거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항상 새겨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눈에 티를 먼저 보고 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근데 비판을 할 때마다 항상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직접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말이 적어져. 왜? 내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계. 여러분, 또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이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누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나를 살펴야 돼. 그리고 나를 보는 맑은 눈이 있어야 돼. 맑은 눈이 없으면 나를 못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흠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비판하는 이들의 약점이 뭐예요? 남을 보는 데는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는 누군가?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고구조가 원웨이 시스템이에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편향적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경도되었다 그러죠. 경도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홀리스틱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통전적이에요. 홀리스틱이에요. 근데 뭐냐, 편협된 사람은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는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어려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요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으면 그게 갇힐 수 있어요. 다양하게, 신문도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분은 감당을 못해요. 이 책에 그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 이게 무서워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갖다 보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면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네. 이 박사가 뭐예요? 그 분야의 박사예요.

거기에 이런 PhD 학위를 따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돼. 근데 그 분야의 박사예요. 다른 걸 많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많이 안다는 말은 어떤 부분에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지한 줄 전혀 모르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면 막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요. 막 신랄하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억눌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내가 화가 확 난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 사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는 거죠. 보상심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고 싶은 보상심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자꾸 작게 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내 위에서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바세바 사건 속에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완전 범죄죠. 왕이니까 막 그냥 막 사람 시켜가지고 완전 범죄. 우리 충신의 아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다루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의 자기로.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 얘기는 누가 보아도 다윗의 얘기예요. 왕이, 모든 걸 가진 왕이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돌직구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못 깨달아요. 우리는 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희석시키는 데 탁월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날이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G.K. 체스턴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살펴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나쁜 인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계속 너 인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난의 영이요, 자녀들이 꽂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비난하게 돼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비껴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비껴나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언어적 공격을 쏟아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악플만 답니다. 비난할 것만 찾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비판 자체가 아니에요. 삶의 모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인데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근데 그를 분별하기 어려워.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다 주여줘야 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대신에 남의 열매를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기 열매는 없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평가만 해. 자기 수고는 없어. 자기 은신은 없어. 정작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늘고 세미나도 듣고 특강도 듣고 뭐 학교도 우리 얼마나 많아.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도 하고 뭐 얼마나 우리 교회 뭐 명강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졌어요. 근데요, 그때부터가 위험해요. 말씀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그 비판할 때 들이댔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나는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 심판할 거야. 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심판의 칼은요,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손을 베어요, 베어요. 너가 사람들에게 관대했으면 나도 너에게 관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가 실수를 하면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내 비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알면서도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를 듣고도 내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뭐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일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계의 대가예요. 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분은 신학이 언제나 그래요. 나는 언제나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는 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재판장이 되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비판, 극단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막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뭐 인간의 죄성이 다 노출돼요.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설 문화예요. 배설 문화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영웅주의가. 사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도우려고 하는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가? 약점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그 내적 동기가 뭐냐는 거. 비난의 영이 침범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면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비난을 마귀가 사용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러면 주님은 내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자,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가져요. 저 인간들 저 양반 저 양반 저 양반 하고 다니는 거 봐라. 막 예배 마치고 나면서 오늘 그게 기도라고 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비난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지 몽미한 백성으로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고 전적으로 착각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서 연약함이 보일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포장하다 보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죄인에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냥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진실한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내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장한 적은 없느냐. 우리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별별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여러분 탐욕적인 부자나 기업가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탐욕적인 존재가 아닌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상대의 눈에 티를 볼 수도 없고 빼줄 수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득한 임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거든.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는 떳떳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부산교도소에 모아놓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도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폭로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거. 자기의 우울감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보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나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런 긍휼의 마음, 포용의 마음,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욕 안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은요 사랑방 목자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아 우리 목자는 어떻고 저런 목자고 비난이 와요. 사람들의 지도자는 눈에 띄는 역할이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치울어야 될 대가 비난이에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표 내버립니다. 목사님들 비난이 막 쏟아지면 그걸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내버려요. 여러분 비난을 할 때는 자기를 살펴야죠. 살펴요.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당해도 그 비난을 모두 대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근데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치루어야 될 싸움이 형들과의 문제예요. 형들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왜 왔냐, 아버지 물어보고 가서 그 왔는데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 사부 구경하러 왔나, 이 애숭이가 여기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집에 가서 저지나 먹어라 이러고. 다윗이 형들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질을 아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내전이 많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움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 누구에 놀아나는 겁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도 서로 따로 드려요. 그리고 막 예배 방해를 또 해요.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배를 방해. 영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이 비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눈이 변해요. 복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눈에 들보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맑아진 눈으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비난보다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난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를 세워주고 돕고자 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 사람을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티를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 부드럽고 온유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이 혼란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0: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로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가 못 쓰는겨. 이 면죄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죄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성사 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이런 범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 있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운집한 이 현장.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백인들이 적극 지지하면서 이곳에 마련된 강단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가 했던 연설 전체에 관한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고, 25만 명을 웃도는 군중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 때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종차별뿐만이 아니고 모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행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역사적인 연설 일부를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깨어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참뜻을 실행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과 그의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으며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7월 연구 기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연구하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기념관에 오르는 계단 중간 지점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주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뚜렷하게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요.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에 사인을 했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100년을 훌쩍 뛰어넘은 그때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하던 그 장소에서 장엄하게 들려오는 그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설문을 연구하면서 이 연설문에 관한 중요한 결론 단어는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파른 절망의 언덕을 오르던 사람들을 평탄한 희망의 언덕을 오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인종차별만이 아닌 모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해답이 되었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예배자들에게도 가파른 절망의 언덕을 오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는 평탄한 희망의 언덕을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연구하면서 이 연설문의 배경이 됐던 것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 5장과 그리고 이사야 40장을 인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40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았던 그 짧은 내용이 가장 강력한 미대륙에 선포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됐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다시 미대륙에 선포되고 그리고 다시 지구촌 곳곳에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십니까? 큰일이네요. 천국 가면 통성명이라도 해야 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곳에서 선포될 때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 증거가 마틴 루터 킹 목사 그곳에 연설한 1년 후인 1964년에는 미국에는 흑인을 위한 민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백인들의 기득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판에 새겨진 강력한 도전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위대한 발자취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연구 기간에 그곳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마틴 루터 킹에 관한 역사

문헌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그 바탕 배경이 뭔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요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잘안 배우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딱한 권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9구단 아시지요? 3구는 얼마지요? 27. 구약 성경은 39권이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의 이 장별로 구분해 보면 1장의 39장은 부도덕한 우상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총망라해 놓은 것처럼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 이 27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름을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총망라해서 정말 메시지 하나를 귀중하게 끌어올리자면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예배자들을 도전했습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뎌졌어요. 제가 가끔씩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선지자들의 이 말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문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한국이라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멸망하게 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뎌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근대에 들어서 남은 자, 영어 표기인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세계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 남은 자들은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의 유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누가 남은 자였지요?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 롯이 남은 자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압제해 있을 때는 모세가 남은 자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이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평생 동안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포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데 가장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정의 마음은 우리 지워버립시다.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 살기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의 때라고 말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절호의 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벌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네 가지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우상숭배, 교만, 술 취함, 탐욕과 압제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담아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우상숭배로, 교만으로, 술 취함으로, 탐욕과 압제로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상하게 사단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해요.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따라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모델을 찾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영적 롤모델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동 지침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의 때인데 보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잘 들으셔야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지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경험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특별히 가정들이요. 가족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세워가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요, 이상한 기류가 흘러들었어요. 남성들은 뒷전이고 여성들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 그러나 광주광역시에 한 교회가 세워지더니 남자 성도들을 활동역에 세운다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구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바쁘다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을 꽉 짜놓고 노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생뚱맞은 사람일까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대답하셔야 합니다.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한 발짝 내딛었는데 하나님의 대로가 건설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요. 이런 배경을 토대로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사야 40장 4절을 그의 연설에 아주 깊숙하게 인용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광야 한번 가보세요. 길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상식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좀 하나 마음만 새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자니까 육적인 차원의 걸림돌은 셀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육적인 차원의 걸림돌, 장애물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걸림돌에 걸려서 영적인 걸림돌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골짜기를 메우라.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라. 비탈진 산골길을 넓히라.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은 근거하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적인 요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움켜쥐는 데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정말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마틴 루터킹 목사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 이후에 25만 명이 웃도는 군중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 대열에 참여한지 아십니까? 인종차별 앞장서 뜬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됐을까? 저는 그 현장에 관한 내용들을 집대성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비로소 믿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걸림돌이 제거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무뎌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목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은요,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평화 행진이 워싱턴 DC에 생겨졌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인종차별만이 장벽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도전이 됐습니다. 왜 세계 제1의 국가 미국이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연방 공휴일로 기념하는 것일까요? 미국에는요, 수많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름을 딴 도로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도전입니다. 최근에는요, 워싱턴 DC의 한 복판에 마틴 루터킹 기념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꿈을 거대한 석상으로 탄생시켜 놓았습니다. 사진 조금 더 보여주세요.

0: 얼마나 마틴 루터킹 목사의 모습이 담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수많은 육적인 차원의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함께 걸을 때 비로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저는 마틴 루터킹 목사를 연구하며 특별히 이 연설이 남겼던 가져왔던 결과물들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두 주먹을 불끈지게 했던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벌써 오래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증거될 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충격과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하여 주신 꿈이 있습니다.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 꿈입니다.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3,300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3,300 비전은 광주의 울타리를 넘어 시군촌으로 확대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 계승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도전과 함께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가하는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 증가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구촌의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로 불리는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에는요, 이런 교훈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뿐이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잠자는 시간이 언제일까? 뭐 새벽 시간 아니겠어요? 지난 경신교회 역사에서 잠을 자는 새벽 시간을 저는 이렇게 패러디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물이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광주광역시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신교회와 동일한 정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기 위해 경신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가파른 절망의 언덕, 평탄한 희망의 언덕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승리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국에 1900번, 062-527에 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화면 한 구석에 배터리 빨간불이 들어왔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화면 밝기도 줄여보고 이것저것 앱도 꺼보지만 사실 제일 속 편한 방법은 그냥 충전기에 딱 꽂는 겁니다. 선이 연결되고 번개 표시가 뜨면 그제서야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금요일 저녁도 이 방전 직전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느라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바닥나서 다들 녹초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억지로 힘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품에 가만히 기대어 쉬는 게 최고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엔 주님의 은혜에 푹 꽂아두고 쉬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새 힘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걸 기대하면서요. 주님이 채워주실 에너지를 기대하며 9월 11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더 라이트 워십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퇴근길 창문 밖으로 스치는 바람도 왠지 평소보다 한결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돌아보면 이번 한 주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복잡한 생각이나 아직 풀리지 않는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도 내 힘으로 억지로 쥐고 있던 짐들을 주님 발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자질라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도 흥얼거려 보시고요. 또 소소하고 정겨운 이야기들 나누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넉넉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을 앞둔 행복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입니다. 또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행자질라 함께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뭐든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래,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찬양 맛집 행저질라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어노인팅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강찬의 나의 사랑하는 책, 클래식 콰이어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많죠.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보겠다고 주말 계획도 세워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또 좋은 사람들과 수다도 떨어보지만요,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에 헛헛함이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위로는 그 순간엔 참 달콤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증까지 시원하게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마음에 진짜 숨통을 틔워주고 힘을 주는 건 변함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또 아무 일 없는 척,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많은데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지치면 지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안의 상처와 연약함조차도 주님은 다 품어주고 계시니까요. 방전돼서 깜빡거리던 배터리가 10%, 50%, 어느새 100%로 스르륵 채워지듯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우리 마음의 충전기를 주님을 향해 꽂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 부어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찬양 듣고 와서 금요일 코너 꽃고선 함께 하겠습니다.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벌써
1: 반갑습니다.
0: 9월에 세 번째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1: 이제 많이 좀 서늘하죠.
0: 그러니까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서늘하고
1: 올 여름을 이제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또 명절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설레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또 저번 주에는 꼬꼬선 학교 가자 이렇게 전해 들었고요. 이번 주는 또 의료 선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꼬꼬선 병원 가자 시간입니다.
1: 네.
0: 오늘은 어느 병원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제가 제목 이렇게 그냥 소제목 정할 때 병원 가자는 조금 불편하시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0: 느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0: 뭐였는지 아세요? 처음 이름이?
1: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광주 제중원이었어요.
1: 제중원이요?
0: 네네. 그 당시 전국 곳곳에 네. 제중원, 제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들이 막 세워졌었거든요.
1: 그러니까 제중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또 광주라고
0: 광주도
1: 하니까 또
0: 광주 제중.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 네. 1층 로비에 가시면 역사관이 있는데 네. 그 역사관 입구에 보면 제중원이라는 옛날 썼던 그 이름 돌 세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1: 제가 네. 가봐야겠군요.
0: 네네. 당시에 이제 전국 곳곳에 네. 이게 병원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나라 근대식 병원의 첫 이름이 제중원이었기 때문에
1: 아하. 네.
0: 전국 각지에 세워지는 병원들도 제중원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썼던 거예요. 이제 그 제중원의 시작을 좀 소개하려고 네.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따라가다 보면 병원 이야기보다 먼저 아주 긴박했던 정치 사건 이야기를 하나 만나야 되는데요.
1: 네.
0: 1884년 12월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입니다.
1: 갑신정변.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그 갑신정변. 3.1천하.
0: 네, 맞습니다.
1: 그 내용이군요.
0: 네네.
1: 그 역사적 사건과 근대식 병원의 시작이 그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0: 네네.
1: 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0: 그 1884년 12월 4일입니다.
1: 네.
0: 지금으로 치면 뭐 우체국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우정국.
1: 네.
0: 개국 축하인이 열렸는데요. 그날 밤. 네. 급진개화파가 혁명을 꿈꿨어요. 근데 3일 만에 실패하면서 정변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제 3.1천하라고 불렸던 거지요.
1: 네.
0: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당시 권력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민영익 씨가
1: 네.
0: 칼에 찔려 크게 다칩니다.
1: 여러
0: 군데 심한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1: 그 민영익 씨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명성하고의 민비 네. 조카였던 그분 맞죠?
0: 맞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아마 이분 이름은 한번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 네. 네.
0: 뭐 어느 사건이었는지는 모르셔도
1: 많이
0: 민영익은 들어봤어 네. 이렇게 하실
1: 맞아요.
0: 것 같아요. 갑신정변 당시
1: 네.
0: 그 공사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네. 멜렌도르프라는 그 공사관 직원이
1: 네.
0: 부상당한 민영익 씨를
1: 네.
0: 자신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급하게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네. 공사관 주치의였던
1: 네.
0: 알렌 의사를 호출했어요.
1: 알렌 의사를
0: 네. 알렌이라는 의사가 네. 급하게 가가지고 민영 씨가 기록에 보니까 7군데 자상을 입었고
1: 네.
0: 2군데 정도는 혈관에도 조금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0: 급하게 수술을 집도합니다.
1: 네.
0: 당시 정변이 일어나니까
1: 네.
0: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안전을 이유로 서울을 떠나
1: 네.
0: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던 때였거든요.
1: 네.
0: 하지만 알렌은 부상당한 사람을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 우리를 보내신 자비로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의 공사관에서 머물기로 했던 것이다. 하나님, 민영익 씨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살아야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양 의사의 수술이나 치료가 굉장히 낯선 환경이었잖아요.
0: 네네.
1: 치료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알렌 의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당시 어떻게 또 서양 의사가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인지
0: 네네.
1: 참 궁금합니다.
0: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알렌 의사는 사실은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중국 선교사셨어요.
1: 네.
0: 1882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수교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 국가들과 이후에 수교를 맺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각국 공사관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조금씩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우리 한 달 여행 가면 안 아픈데
1: 네.
0: 어떻게든 놀다 오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 나라에 살러 가면
1: 네.
0: 한 달쯤 지나면 한 번씩 아파요.
1: 맞아요.
0: 이제 이분들 공사관 직원들은 살러 온 거잖아요.
1: 네.
0: 뭐 1년, 2년 이렇게.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1: 그렇죠. 그 당시에 서양
0: 분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의사를 좀 공사관에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1: 네.
0: 미국이나 서구에 있었던 당시
1: 네.
0: 그 지역에 촉망받는 그러한 의사들이
1: 네.
0: 굳이 이 위험한 조선이란 나라에 오지 않았던
1: 그쵸.
0: 거죠. 이 이야기가 중국에 전해졌고
1: 네.
0: 중국에 머물렀던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공사관 주치의 자격으로
1: 네.
0: 1884년 9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3개월 전쯤에
1: 네네.
0: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네. 서양 의사였기 때문에 네. 갑신정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의학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네. 알렌 의사는 민영이의 상처를 봉합하고 소독하고 치료를 이어갑니다. 네.

0: 치료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대요.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무려 석 달 넘게 네. 민영희 씨의 곁을 지키며 치료했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알렌 선교사님도 처음 그를 봤을 때 네.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네. 그 민영희 씨가 회복하고 살아납니다.
1: 와. 이 민영익 씨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천운이 그냥 모여서 3개월 전에 의사가 또 오셔가지고 네네. 치료를 받게 된 거군요.
0: 네네.
1: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린 일이 그 서양 의술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이 사건은 조선 정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1: 네.
0: 당시 뭐 서양 의술이 중국에 일본에 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네.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1: 그쵸.
0: 또 민영희 씨는 이제 아까 명성왕의 조카였으니까 왕실의 고위 관리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의 회복으로 인해서 고종과 그 조정이 네. 서양 의술의 그 실제를 눈으로 목격했고요. 또 알렌이라는 낯선 선교사는 네. 의사는 조선 사회 안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 네.
0: 이때 알렌 의사가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네. 정확히 이제 캐치한 거죠. 조선 왕립병원이라는 이름의 네. 문서 설립 계획안을 오. 임금에게 제출을 해요.
1: 네.
0: 근데 병원 설립의 목적이 고종 임금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황제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 서양 의학을 한국인에게 전수하는 것 병원 설립의 목적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0: 네네.
1: 이런 목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반대할 사람도 전혀 없었을
0: 네네.
1: 것 같습니다.
0: 알렌 의사는 한 사람을 치료하면서 조선 전체의 의료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네. 수많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조선 정부에 서양식 병원을 세우고자 제안했던 겁니다.
1: 이 제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졌겠죠.
0: 그렇죠. 받아들여집니다.
1: 그런데 그 병원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0: 뭐
1: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장비도 필요하고 어떻게 병원이 좀 세워지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0: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상상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병원으로 바로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네. 역적으로 몰려 당시 우정국의 이제 네. 그 수장이었던 네. 홍영식이라는 분은 참수당하거든요.
1: 아.
0: 그 집이 이제 폐허가 돼서 네. 버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 홍영식 집을 병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1: 아.
0: 갑신정변으로 그 사망의 장소 그러니까 네. 피 흘림의 장소가 됐던 홍영식 씨의 집이
1: 네.
0: 이제는 남겨진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으로 바뀐 거죠.
1: 아.
0: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1: 아, 정말 아이러니 같은데 이 병원의 이름이 결국 나중에 그 제중원이 됐던 거군요.
0: 네, 맞죠. 근데 처음부터 이름이 제중원은 아니었어요.
1: 그럼
0: 첫
1: 어떤
0: 이름은
1: 네.
0: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 되세요라고 해서
1: 네.
0: 광해원이라고 지었더라고요.
1: 그 광해원이라는 이름도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
0: 네네.
1: 병원 이름이 어쩌다가 또 제중원이 됐을까요?
0: 아,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당시 병원의 개원일이 1885년 4월 10일이었거든요.
1: 네.
0: 처음 이름은 광해원이었어요. 근데 한 두 주 정도 지나고 나서 궁으로부터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내려받게 네. 하사받게 돼요.
1: 네.
0: 그 제중의 뜻이
1: 네.
0: 조금 더 조선의 유교적 입장에서는
1: 네.
0: 조금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1: 그랬군요.
0: 네, 어떤 광해원은 그냥
1: 네.
0: 한자라면
1: 네.
0: 제중이란 말은
1: 네.
0: 우리가 그 사소삼경 가운데
1: 네.
0: 논어에
1: 논어.
0: 예, 옹야편에
1: 네.
0: 그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1: 네.
0: 이런 질문을 해요. 박씨 제중한다면 어질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박씨 제중이란 뜻이
1: 네.
0: 은혜를 널리 베풀고 사람들을 구제하면
1: 네.
0: 어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묻자
1: 네.
0: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질 뿐 아니라 성인일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중이란 뜻이
1: 네.
0: 박씨 제중의 제중이란 뜻이
1: 네.
0: 우리 조선의 양반들 관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깊었던
1: 그러게요.
0: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네. 곳이라면
1: 네.
0: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름이 제중원이 되는 겁니다.
1: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병원 이름도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라 광해원이든 제중원이든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제중원은 왕실이나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병원은 아니었거든요.
1: 네.
0: 알렌 의사가 꿈꾼 병원은 신분과 형편을 넘어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의료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던 거지요.

0: 알렌 의사는 조선으로 향할 때 사실은 네.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1: 현재 이 나라에서는 선교사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나 나는 공사관 소속의 의사이므로 앞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될 그날을 보기 위해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아, 아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0: 네, 이제 뭐 조금씩 네.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제중원을 네. 통해서. 선교 역사를 보면 큰 계획보다 낯선 사람에게 반응하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갑신정변의 밤. 알렌 의사 앞에 놓인 사람은 네. 피 흘리며 죽어가던 민영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렌은 먼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1: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떠오르는 건데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방송가족분들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저도요. 개원 후 1년 동안 진료한 환자의 수가 1만 명이 넘었대요. 800여 명의 부녀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또 기록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제중원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 정말 이 병원이 큰 역할을 했군요. 이
0: 맞습니다.
1: 시대에. 아, 이렇게 또 귀한 또 병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한 사람의 희생과
0: 맞습니다.
1: 또 그 역사가 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0: 네.
1: 송 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0: 그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알렌 의사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치료가 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0: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역사를 바꿀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우리는 늘 홈런 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1: 홈런을 근데, 원하죠.
0: 예, 예. 근데 내게 맡겨진 일.
1: 네.
0: 우리 지난주에 야구 얘기를 해가지고 희생하는 것, 그 죽은 거를 칭찬하는 게 야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희생번트라고 하잖아요.
1: 번트, 네, 예. 맞아요.
0: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다면
1: 네.
0: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아멘입니다.
0: 오늘 하루 한 주간 네. 위대한 그 희생의 도구가 되는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꽃고선 병원으로 와 첫 번째 시간은 제중원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귀한 선교 이야기 나눠주신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기사님.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평안하십시오.

네, 꽃고선 병원 과자로 많은 은혜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항상 일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행저질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잔뜩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정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답니다. 여러분, 오늘과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건 잔치가 망한 거나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려고 모셨어요. 근데 만약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가 이제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공동체에서 이제 연말 초청 행사로 손님들 좀 모시고 지금 간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음식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건데 이것으로 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 간사님들께서 너무 예쁜 거에만 치중하신 것 같아요. 케이터링 뷔페 있잖아요. 딱 그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꽃장식부터 시작해서 장식들이 아주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으로 갔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이쁜데 음식이 별로 없어. 음식이 작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같이 이제 식사 시간에 많이 드세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많은데 음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많이 먹으라는 말도 못해요. 그날 저희 아이들도 부패한다고 아내가 점심 굶기고 다 데려왔는데 하나도 먹었어요. 끝나고 나서 가서 부대찌개 집에서 부대찌개로 배를 채웠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요, 오신 분들한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함께하는 그 혼주 가정,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책임자는 여러분, 이 잔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포도주라는 건 기쁨과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끊김은 이제 이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 일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이 그렇게 망쳐졌다는 것은 고속감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 또 관계적인 책임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이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자, 포도주가 끊어진 건 하나의 그냥 스토리일까요? 오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표적은 실제적인 궁극적인 하나의 사건, 어떤 것을 위해 그 어떤 사인판, 어떤 하나의 이정판처럼 그 모습을 비춰주고 미리 암시하는 것이 표적이죠. 그러면 이 포도주가 끊겼다는 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는 기쁨이고 풍성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누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도 우리가 그 기쁨을 잠시는 맛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쌓고 했지만 우리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어느 날 덜커덩하고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포도주가 끊긴 세상,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그런 모든 기쁨

기쁨을 잠시 누리지만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과 상실에 놓여있는 실존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이 그런 현장에 임했다는 것.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새기고자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온전히 만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아마 아시는 친척이나 지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갈릴리 가나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일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지금 어떤 특정한 시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1장을 살폈지만 1장에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날의 개념들이 조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즉 사절단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내가 그리스도인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경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즉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신문의 날을 기점으로 여러분 앞장을 한번 좀 넓혀 보시겠습니까? 앞장을 보면 29절에 그리고 35절에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계속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날을 세서 첫날 기점으로부터 이튿날이 세 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이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그 첫 번째 증언이 있던 날부터 몇 번째 되는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째. 7일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이 7일입니다. 즉 지금 이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오늘 나타난 이 표적은 옛 언약, 옛 창조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교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언약과 새 창조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창조적 개념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는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새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에 있었다. 즉 첫 표적이 바로 이 첫 번째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러분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그냥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리고 이 신랑의 이름이 누군지 어떤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목적의 표적은 바로 그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사건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잔치 문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유대의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는 일주일 정도 벌어지죠. 먼저는 그 신부 집에서 정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그 모든 결혼식을 초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도주를 다 이 책임지는 사람이 나누어서 계산해서 주게 돼요. 그러니까 별로 남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물을 희석해서 대접을 했답니다. 지금 그런 모든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아예 동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가지는 게 합당할까요? 아,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제 이 잔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떨어진 이 포도주에 대한 해결에 대한 어떤 물음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겠죠? 4절이 좀 당혹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 너무 되게 당혹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신학자 D.A. 칼슨은 이건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공손함과 그리고 정중한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 표현을 쓰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이 여

여자요는 하대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여자요라는 호칭을 씀으로써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 다른 차원의 관계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자요라는 호칭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고 난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샘족에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나와 무슨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느냐는 거죠. 즉 이 말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내게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구속사역을 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권위, 개인적인 육신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섭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 문장,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속에 담겨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이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상관없다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공적 사역, 메시아의 그 모든 구속의 사역, 그것과는 관심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None of business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런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오롯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궁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온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내 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여러분 볼펜 있으면 때에다가 동그라미나 좀 치시겠습니까? 이 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호라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이건 어떤 한 시기,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지칭하는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때라는 호라라는 기록으로 지금 요한은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영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시간에 의미 없는 때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때마저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 생각과 판단을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시간을 따라서 이 모든 때가 있을 때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면한 문제나 단지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그 때를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아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 일상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백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말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로 기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죠? 어머니도 예수님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어떤 능력과 고난이 있어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어머니 마리아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건 때가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그때를 미리 암시하며 예견하고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한 것보다 바로 지금 그 마지막 내 때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나는 이 한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 하나의 사인판처럼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니면 그 포도주가 얼마 부족하면 그 통에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희석해서 그것을 드렸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 통에 물을 붓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포도주 향이라도 배어있든지 조금이라도 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통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또한 그릇을 씻는 율법을 따르는 정결 예식용 결례통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가 두세 통이 된다는데 항아리 하나에 대략 70리터에서 100리터가 되는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개. 여러분 완전수가 7이죠. 즉 6이라는 숫자는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숫자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렇게 그 정결례의 결례통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의 의미가 이 인간을 어떤 정결 예식과 율법적인 그 부분의 옛 언약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손을 빡빡 씻어도요, 물로 깨끗이 씻어도 우리의 내면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항아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 한계가 있는 여섯이라는 그 한계를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채우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자, 하인들이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웠대요. 여러분, 아기까지 채운 거는 더 이상 거기에 뭔가를 담글 수 있나요? 없나요?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상상과 또 우리나라의 개연성을 좀 갖잖아요. 아, 그 통이 다 차지 않아서 거기에 모든 걸 딴 걸 좀 섞었을 거야. 우리 인간의 의심은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아기까지 채웠대요. 다른 걸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물만 오롯이 다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70에서 100리터 되는 통이에요. 우리는 신앙, 뭔가 자꾸 따지죠? 뭔가 생각해보고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린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 속에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인의 이 자그마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 수고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갖다 줬을 때 이제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야,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을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회장의 평가와 그의 맛은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 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알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이 장면을 자신의 시로 표현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정말 명시 아닙니까?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을 붉혔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묘사

한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물로 그리고 동물 희생제사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영원히 씻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결 예식은 언제나 외적인 모습이었고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을 바꾸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중단된 기쁨, 중단된 잔치를 이어가게 하시죠. 이것은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회복하신다는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란 세례 요한의 그 증언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서 자신의 피로서 그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짧은 제 삶을 돌아봐도 늘 좋은 것을 주셨어요. 맨 처음엔 왜 이겁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물을 때도 있죠. 그런데 시간과 그리고 삶의 사건과 과정을 통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금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주셨지만 옛 언약은 이런 항아리로 정결 예식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거죠.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물을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진짜 기쁨을 더 맛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맛보면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주어질 기쁨은 지금과 바꿀 수 없는 더큰 기쁨이 우리에게 놓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박해처럼 아픔과 고난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기적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대요. 단순한 기적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궁극적인 초점, 구속의 완성의 영광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그 표적과 그 영광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원래 원독자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시아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직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 취업해야 되는데요. 나 건강 때문에 아파서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회사나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카운셀러, 아니면 컨설턴트,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해오지만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영광과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내 자신의 죄 속에서 연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는 해결자, 문제 해결자로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인들이 그 무거운 항아리, 그것을 채우려 할 때 채우고 그것을 가져가려 할 때 가져갔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드라이브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아닌데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저쪽인데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이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몰아가시는 대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서로 함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 영역에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면서 진짜 무언가 할 수 없는 내 범위를 벗어난 큰 일에만 주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절친이야. 알지? 둘도 없는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속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내 삶의 작은 그리고 연약한 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권자라는 그 고백이 어떤 교리적 지식과 내 머리의 교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고백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처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인, 통치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빈 항아리 가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거나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항아리에 채워서 내가 깨끗이 씻고 내 자신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항아리 버리세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에 주님을 채우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구멍난 그 모든 자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요. 0069번님께서는 사무엘상 필사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5067번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나의 내면은 그 갈등 속에서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와,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면이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재 시대의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스틴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친구 자크가 들려주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얘기를 다시 꺼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저스틴과 함께 들어보시죠.

전 저스틴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틴은 몇 번이나 지금까지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더욱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더 잘 세워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0: 자크, 나왔어.
1: 어, 저스틴. 잘 지냈어?
0: 뭐, 그럭저럭. 우리가 지난주에 하던 얘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지. 네가 하나님에 대해 하던 얘기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아니, 확실하게 뭔가 잡힌 건 아닌데 그냥 뭐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1: 와, 반가운 얘긴데. 혹시라도 생각하다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아는 한 다 대답해줄게.
0: 알겠어. 고맙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시작할 거야?
1: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 또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잖아?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성경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기본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 살펴보게 될 거야. 이런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셔. 성경에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0: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니까 왠지 경직도 되고 약간 듣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음 단계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잘 들어둬야겠지.
1: 이번 주제도

0: 아버지 두려워서 갓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 중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1: 아, 완전 비열한 지배자구만.
0: 그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모세의 가족은 모세가 태어나자 집에서 3개월을 몰래 기르고 그 후에는 물에 뜨지만 물이 새지 않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 갈대숲에 띄웠지. 그리고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근처에서 지키고 있었어.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는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되었지.
1: 아, 그럼 결국 자신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딸의 손에서 자라게 된 거네.
0: 그렇지.
1: 오, 참. 하나님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네. 모세가 자란 과정이 딱 그렇잖아.
0: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왕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라게 됐지. 하지만 어른이 되자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어느 날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본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후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
1: 참 파란만장한 삶이구나.
0: 그렇지. 그 후 모세는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
1: 아, 그럼 그동안 그 히브리 민족은 계속 노예로 이집트에 살고?
0: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 그 후 40년 동안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계속 들으셨지.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를 불러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지.
1: 근데 모세도 나이도 들고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돼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0: 맞아. 여러 가지 변명을 내며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시고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지.
1: 아니,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먹히지도 않을 변명을 했구만.
0: 결국 모세도 이 일을 시키실 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란 걸 깨달았지. 파라오가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놓아줄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됐지. 마지막 재앙은 그 전에 있던 어떤 재앙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모든 가정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가 다 죽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어. 우선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 집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표시였지.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었는데, 누룩을 넣어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을 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지. 게다가 모세는 그걸 먹을 때 옷을 다 입고 바로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한 채 먹으라고 일렀어.
1: 그럼 파라오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이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어?
0: 당연히 파라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래서 결국 파라오는 그날 밤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게 되었어. 그렇게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 민족이 자유롭게 된 거야.
1: 아니,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0: 길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비록 그때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지. 식사에 쓴 나물을 넣으라고 하신 건 힘들었던 세월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의식의 목적은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지.
1: 그렇군.

0: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 중에 기적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셨어. 써서 못 먹는 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마시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식량을 공급하셨지. 그뿐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1: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치?
0: 당연하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어.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만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시고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1: 아니, 나 같아도 그러겠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잖아.
0: 과연 누가 불과 몇 주 사이에 저스틴이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저스틴이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스틴 삶에 나 있는 커다란 구멍을 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스틴은 모세에 관한 얘기를 아주 열심히 들었으니까요.
1: 그래서 자크,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후엔 어떻게 됐어?
0: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 산에 강림하실 테니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 하셨지. 3일 후 모세가 사람들을 산기슭에 모았는데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산 전체에 연기가 자욱이 싸고 모세는 그 안으로 불려들어갔지.
2: 아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3: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1: 저 불이라고 어디 좀 봐요.
2: 산 전체가 용광로가 돼서 폭발할 것 같은데요.
3: 딱 흔들린 거 느꼈어요?
1: 이거는 완전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2: 아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지 않았었나?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온 거야?
4: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날 시내산으로 부르셨소. 하지만 여러분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여러분이 밀고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소. 나와 아론만 경계 안으로 들어갈 것이오.

0: 말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이 새가 나는 소리조차 없어. 아무래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다.
1: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 저스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신 거 알겠어?
2: 두 부분이라고? 글쎄.
1: 모든 계명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어. 처음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로 시작해.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다른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매일매일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신 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린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2: 그래서 그 십계명 중 앞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1: 그렇지. 그 후에 나오는 여섯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게 되겠지. 성숙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들이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건강하고 힘있게 만들거든.
2: 그러니까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여섯 가지 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이거지?
1: 맞아.
2: 근데 결국 문제는 내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1: 저스틴, 너뿐만이 아니야.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단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물이 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의롭다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히브리 사람들을 죽음의 재앙과 노예로 사는 삶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 죽음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신 거야.
2: 알 것 같아.
1: 너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
2: 고맙다.

0: 자크, 이렇게 매번 시간 내주고 내 미쳐가던 인생에 정신을 차리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보는 거지?
1: 당연하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오늘도 저스틴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발 다가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스틴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까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또 저스틴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단계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라고 부르셨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던 모세가 자신의 의구심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모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실제로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항상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출연 서령범,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김양원 목사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양원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고 작은 섬에서 태어나 극한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후 26살의 젊은 나이에 장애인 교회와 선교회를 설립했고요. 한평생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명을 몸으로 실천하며 지극히 낮은 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꾼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주변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끝에서 그 말씀을 기대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s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한 줄을 마치고 나면 내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의미가 있나 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맞나? 난 참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참새는 시장에서 제일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라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길승의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F-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스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

번호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Whitney Houston의 I Believe in You and Me, Smokey Norfolk의 Run to You, Jonathan Butler의 Love Never Fail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풀린 날도 있고 속상했던 날도 있고 그 모든 하루하루를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마디도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어찌 그냥 지나치셨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통과한 이번 주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애쓴 나를 다독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품질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어느 포도 농장은 포도를 심을 때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요.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만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느리고 포도 열매도 적게 열려서 포도 송이도 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질의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달고 맛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결국 깊은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첫 찬양은 광야의 감사라는 곡,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 농장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으면 포도 알은 커져도 맛은 좀 떨어지고,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 심으면 크기는 좀 작더라도 맛은 훨씬 달고 좋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풍족해야만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순간들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지만요.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또 더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지 신청 찬양 떠오르시면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4628번님 하루의 시작 말씀과 찬양 전하심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자정이 넘었으니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그 전날 저녁과 밤을 거쳐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다 보니 시작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우리 4628번님 사연을 통해 아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밤이 되면 좋겠네요. 4016번님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361번님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시며 이 방송 청취하신대요. 지금도 열심히 운전 중이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이 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이모 할머니가 됐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이 시우인데요. 축복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다른 축복송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모 할머니의 기도와 축복, 이 바람처럼 시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도 참 많이 불리는 축복송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이 곡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송 송정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예라 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정말 빠르게 가을이 왔습니다. 아재 가을인가 쉽게 가을이 온 게 아니라 나 가을 이러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서 이제 좀 차갑기까지 하죠. 그리고 한낮에 바람은 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만 아직 햇살은 따갑고 아직도 강렬한 햇살이 종종 정오쯤에는 비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죠? 특히나 이제부터는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저희 학생들도 감기 때문에 난리예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N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조금 컨셉이 다른데요.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예라 모십은 예배 찬양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보다는 CCM 곡에 가까워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찬양들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또 정리하고 또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김인식 목사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정기세 선교사님이시죠. 정기세 선교사님이 주님 계신 곳에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호소력이 있고 또 한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좀 그게 좀 거칠다기보다도 묵직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김인식 목사님의 곡들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좀 기도문처럼 되어져 있는 곡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가사가 본인의 또 목소리와 노래의 가창의 목소리와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세 선교사님은 정말 묵직하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비하다고 하는 게더 맞으려나? 네. 하여튼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리, 저도 이제 사람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배경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달라져요. 네. 특히나 노래는 더 그렇죠. 특별히 찬양이다 보니까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똑같은 감정으로 불러달라고 누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감정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한 사람을 통과한 그 소리는 그 표현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함, 달리 말하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쓰시는 것이 참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쓰여져야 됨을 또 한켠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영적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매우 익숙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팽개치고 혼자 산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신 것입니다. 덤덤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강원구의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진짜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게 막 이제 자동적으로 막. 근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자녀가, 아, 얘 안 되겠다, 지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번 찾았으면 됐지, 뭐 예수님 만났는데

뭘또 찾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더욱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음을, 아니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 삶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찌 보면 정말 양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엑스트라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더 많이 한다든지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또 믿음도 흐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깨닫는 영적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영은이 불러줍니다. 그런 날엔.

오영은의 그런 날에 이었습니다. 참 이 가사도 너무 좋은 고백이네요. 멋진 고백인데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날엔 빛이 처음 생기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내셨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강중현의 달빛과 수펠, 오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수펠은요, 토요일 주일 찾아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사연 올리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시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시면 한 주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닌 한 주 동안에 잘 사연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을 다루고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날 읽어드리는데 신청곡이 주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9월 5일 1시 2분? 네. 1분, 2분? 요쯤에 올려주셨어요. 654 하나님께서,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6541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읽히는군요. 654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네요. 강중현 PD님 안녕하세요. 9월달에 병원 퇴원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나큰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강중현 PD는 아니고요.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출석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취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54 하나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꼭 출석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 또 자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취직하셔야겠다는 이 고백,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네. 또 991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의 방송의 목소리랑 좀 비교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작으셨나 보다. 류수영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합니다. 네, 신청곡 해주셨는데 9918님 류수영님, 류수영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다른 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류수영, 네,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1호님, 네, 저희 애청자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여름이라고 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목사님 건강하고

안 지나서 한주 정도 지나니까 가을입니다. 뭐 이러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32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8411님. 아우, 예, 맞아요. 8411님. 저도 애청자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참 좋아요. 김도연의 가을 듣고 싶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 좋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6282님. 6282님도 저희 애청자세요.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시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시선은 내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감사합니다. 0778님. 0778님도 저희 애청자십니다. 달빛 가스펠 듣는 거 기대되지만 맨날 늦게 자서 큰일이네요. 아침에 잘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달빛 가스펠이 또좀 늦은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주무시게 되죠. 건강하게 아침에 또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8411님, 시편 21편 주사랑, 김영우님의 시편 21편 주사랑 듣고 싶습니다. 꼭꼭꼭이요. 네. 그래서 꼭꼭꼭 준비해 놨습니다. 8510님, 늘 감동과 은혜가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강중현 목사님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8510님 준비해놨고요. 우리의 왕왕왕 애청자이시죠. 6428님. 분주한 일이 많아서 서울의 생활이 어제는 금요일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푹잔후 새벽 3시 달빛 가스펠을 놓쳤다. 그러셨어요? 네. 6428님,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시는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감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풍성한 사연과 신청곡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주신 곡 중에서, 우선은, 이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초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준비했고요. 김도연의 가을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김도현의 가을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 이게 좋다라는 말밖에는. 워낙에 이 찬양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초롬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였고요. 고백도 너무 귀하죠. 아, 가만히 보니까 이두 곡이 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네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쵸? 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을이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 같은 내용이 그 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 마주본 대화는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두 곡이 남아있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멤버시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님의 사랑 준비해놓고 있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샬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가꾸시는 가장 지혜롭고 신실하신 농부이시죠. 때로는 가지를 쳐내는 아픔도 있고 가뭄 같은 시련을 지날 때도 있지만 농부이신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네, 9월에 이제 또 주말인데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주님의 포도원. 거친 세상 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의 다정한 손길이 나를 다듬으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포도원입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잘 아시는 대로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9월 한 달도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4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필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맴돌고 있으니 광야에 갇혔도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을 것이므로 그가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이로써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니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이 보고 받았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풀어놓아 주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가 곧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니 여기에는 모든 장수들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의 군대가 저들을 뒤쫓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북은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바로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떼지어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으니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일찍이 애굽에서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뻗어서 그것을 가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닫을 것이니 그들이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광채가 있었으므로 밤새도록 이 진영이 저 진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니 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고 바로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뒤쫓아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더니 새벽녘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굽어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되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내뻗어서 물들로 되돌아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치게 하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새벽 동틀 무렵에 바다가 늘 흐르던 방향으로 돌아오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결을 보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어 넣으셨다. 그 물결이 되돌아와 병거들과 마병들 곧 저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바로의 온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갔고 물들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펼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을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정착하고 계시는

0: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 부위마다 회복이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나서 자라 김씨 3대만 믿고 따르고 계속 세뇌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원에서 나는 앞으로 한국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북한에서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을 버리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임수려라고 전해 지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이쁘지 않지만 이름만이라도 화려하게 싶어서 수려라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과 우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오려고 결심 못했습니다. 본 남편 자체가 한국에 가자고 저하고 많이 설교했었거든요. 저쪽 나라에 참 잘 산단다.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계기는 중국에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밀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주입을 많이 주더군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저의 가정 살림 형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되는 때인데 왜 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냐. 제가 군복무하면서 이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영예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배급소에 찾아가서 제가 영예군인증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배급은 입살 10kg의 강냉 옥수수 국수 5kg 이렇게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집 편히 모두 군부 가족이니까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래 그 덕을 받아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집 주변에서 모두 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햇빛을 보면은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뒤틀리더군요. 홍땅 얼굴이가 젊은 처녀 아이들의 얼굴도 너무 막연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길게 못 가고 합의개혁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좀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살림도 순간에 폭락하더군요. 합의개혁을 하고 나서 집안이 너무나도 벼락맞은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다른 사람이 겪은 고초보다 더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면역이 생겼지만 저는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살다 나니까 합의개혁에서 아예 쿵코 다쳤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성장하지 공부를 남보다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어디다 여기처럼 사교육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었습니다. 무지몽매했던 시절이 하나하나 그 좀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나이 먹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학교를 갈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미 전에 밀수를 하면서 보위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보위부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이 앞길을 다 꺼서 꼭 눌러놓은 거예요. 아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도 갈 수 없고 뭐 사회생활을 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돌격대만 다녀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로서는 정말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아내인데 남편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마였던 정말 무기력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안타깝던 나머지 아이는 어머니 하루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나이 많으면 이 땅에서 썼겠는데 내 나이가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잡히는 한이서도 엄마를 탓하거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으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능력이 없던지라 말리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떠나는 길에서 그 산을 받아보면서 잘 가라고 말 한마디도 외치지 못합니다. 가만히 떠나야 되는데 남이 들을세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가라 제발 무사히 도착하거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허공에다 아이를 던진 것 마냥 마음을 애타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인가 아이가 떠나고 2017년도 4월달인가 겨우 1년이 거의 됐을 때 아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강우하고 전화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 데리고 가더군요. 그래 전화하니까 사람 욕심 같아서는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은 마음 놓고

거예요. 너무 사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작 성공하기만 바라고 이랬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나니까 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 오고 싶은가고 너무나도 거기서 보던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노력만 잘하면 잘살수 있어 엄마 여기 오겠는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전화를 잘못하면은 가겠다거나 뭐 데리러 온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도청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고 또 장담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또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하나가 성공했다 해서 내가 내 앞길이 성공한다고 장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못 하고 있었고 아이가 엄마 조금만 참아주라고 엄마가 다른 자식 있으면 나도 마음 놓겠는데 자식이 하나인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으니까 조금만 희망 가지고 살아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결심했고, 알았어 하고 자기가 브로커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반장을 오래 하면서 북한의 실태란 게 그렇습니다. 이민반장이 모든 세대들이 30세대부터 40세대 그 가운데를 다 한인반이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을 다 통찰합니다. 한인 세대의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알아야 될 정도로 그 집이 내 속을 속속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이민반장을 10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정말 당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차려진 것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그래서 파탄시키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친정집 주변에 가서 또 이민반장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나는 내 입속에 아이가 떠났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민반장 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보안소에 찾아가서 세대 명단 두세 가지고 아이를 다 꺼드기거든요. 없는 아이를 행불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목적으로 반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안소에 찾아가서 그 아이 명단을 다 삭제하고 내가 삭제했다서 그 사람이 뭐 아이가 영뭐 행불이 된게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티끌이라도 시간을 탐은 얼마라도 끌고 싶고 단련은 덜 받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 반장을 하면서 껐는데 한넉 달인가 지나서 아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보이지 돈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해임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민반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충실했던 이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다 달리먹고 내 친가집이라도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친정집에다가 친정엄마한테 계속 여기다 여기 생활이 어떻고 역설질을 합니다. 아이한테 들은 거.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정작 중국까지 마중에 왔습니다. 마중을 왔는데 저는 그 중국 전화기를 제가 쌌는데 그 중국 카드 심을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 심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중국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아이하고 통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는 중국까지 왔다고 엄마 빨리 차별해서 어느 날에 브로커가 오면은 암호를 맞춰가지고 뭐 호박이면 호박이 이렇게 암호를 맞춰가지고 다시 떠나게 했는데 전화하다가 도중에 지금 그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전화기 심이 돈이 모자라다 하니까. 아이는 당황하고 지금 자기가 비자기 지금 모자라지 하니까 자기 다니던 곳이고 이미 전에 일하러 다니고 이랬던 곳이니까 압록강 넘어왔더군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친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두 내어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을 가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또 준비도 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동훈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두고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 가운데 이루실 가장 선한 그 길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목소리로 먼저 올려드렸고요. 동행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렉, 미셱, 아벳니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은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셨던 그 사랑과도 같이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내주의 사함 받고서 국립합창 다닙니다. 이어서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산이 쌓이고 쌓일 때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아픔과 신음소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평안과 행복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구인 광고까지 떴다고요?
1: 그러니까요. 광고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그만큼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이미 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 하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라고
0: 네.
1: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현장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0: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1: 네.
0: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1: 이게 러시아도

0: 아시겠지만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들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1: 네.
0: 김밥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 놓고
0: 그렇죠.
1: 식품, 뭐 의류,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을 것 같고 건설업체 안전 모두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1: 네.
0: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1: 언젠가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0: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들었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이라는
0: 네.
1: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은 확인되진 않는데
1: 네.
0: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회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1: 네.
0: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에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승인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0: 네.
1: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 게 참 눈에 띄어요.

0: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1: 네.
0: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1: 오.
0: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1: 네.
0: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뭔가에 통제할
1: 네.
0: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1: 맞아요. 본
0: 찾아볼
1: 적이
0: 수가
1: 거의
0: 없었,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1: 네.
0: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0: 네.
1: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에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1: 네.
0: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네.
1: 11시간이요.
0: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1: 네.
0: 광고를 통해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1: 네.
0: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시급은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0: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1: 네.
0: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1: 네.
0: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1: 네.
0: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 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0: 네.
1: 근데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0시간, 40시간인데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0: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1: 네.
0: 이게 중국 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 법에서 11시간 이건 어긋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점을 우리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꼬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참 시사하는 게 많은 게시글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이 러시아 구인 광고, 김밥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
0: 네.
1: 40명을 한꺼번에 채용시키려는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0: 이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단 단위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이게 광고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1: 네.
0: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북한 당국이나 혹은 이제 중개업체의 눈에는

0: 이게 40명의 그냥 노동력일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네. 것들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회 얼마나 갔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서양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스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인카네이션,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올 수가 있느냐고 이 스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도 스님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그만 시골길을 걷다가 구두잖아요. 구두. 구두발로 이렇게 인도 개미는 개미 그런 큰가 봐요. 개미 굴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그걸 잘못해서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고 많은 개미들을 사륙할 수 있느냐고. 이거 큰일 났구만. 죽은 개미들 중에는 당신의 조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이, 스님,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하여튼 본의 아니게 내가 수많은 개미 새끼들을 살상해 죽였어. 슬픔을 당한 개미 유족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겠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스님? 그래서 스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당신이 죽어 개미로 환상하는 수밖에 없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죄하셔야 돼요. 이따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듯이 전능하신 신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분이요. 그 사인으로 부활하셨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받지 않소. 구원 받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성 다미앙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촌, 문둥이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1년, 2년, 3년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러냐. 이 다미안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문을 안 열어. 당신은 우리 사정 모를 거야. 당신은 우리 사정 몰라.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저들의 문화 속으로 저들처럼 나병에 걸리면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그거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제가 문둥병이 되어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기도했더니 진짜

0: 받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그의 성경 공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나병 환자촌까지 갈 건 없더라도 우리 이웃사람, 주변사람, 친구, 우리 친척들 그 수준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린 그거 못 가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전적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신의주와 목포가 18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5도, 함흥 14도, 춘천이 13도, 청진 12도, 강계가 11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강릉이 29도, 목포와 여수, 대구, 부산, 서울,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이 26도, 해산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이기는 힘은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합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자고 일어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멋진 계절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의 행복 동행, 애간장 태워가며 쓰린 마음 안고 지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행복 동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가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 열매도 많고 많다고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홉 번째 시간 근본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다윗의 열쇠는 결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열린 문 네 가지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닫힌 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닫힌 문을 주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때,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 때에 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그러나 또 때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문을 잠시 닫아두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땅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 보면 공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논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들을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다 보면 가장 깊은, 가장 논리의 근간으로 내려가는데, 그 근간은 절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학조차도 공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속에 모든 공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그래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진리의 근간이 되는 것, 수학조차도 원래 그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의 근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예수님과 달라져 버린 이 세상의 기준.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15,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해진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실온에 있으면 가장 세균이 잘 번식하는 온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just room temperature라고 하는, 그냥 주변과 똑같아진 온도, 방의 온도와 똑같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것과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온도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과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사고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이미 같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절대 부정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여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어떤 갈급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을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의 타당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창조와 진화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과학적 하나의 기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설을 믿는 거고 저들은 그냥 진화설을 믿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적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화론이 미친 이 사회, 이미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윈이 얘기했던 종의 기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들은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존재하지만 약한 자들은 없어져도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윈의 진화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혜기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 중에 며느리 바쁠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해요. 며느리 바쁠 것 아시나요? 많은 꽃이에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진화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자체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 없으면 안 돼. 너 하나 없으면 안 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주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건 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사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돈 없이 가져가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돈 없이 줄게 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 없이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게 집중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

0: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홉 번째 시간 근본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06장, 새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통합찬송가 206장, 새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러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이야 산골에 가도 수돗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도심을 벗어나면 대개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미리 펌프에 부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물로 인해 펌프질도 잘 되고 물이 잘 퍼올려집니다. 그 바가지에 담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마중물은 사실 보잘것없는 작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을 퍼올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넣고 기도에 펌프질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불행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일이든 믿음의 마중물을 마음에 넣고 계속해 기도의 펌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펑펑 쏟아나는 축복의 생수를 마음껏 퍼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가을의 나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워킹 프레이스가 노래합니다.

0: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의 한 미션스쿨의 초청으로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한 소녀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소녀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며 소녀를 내쫓았습니다. 다음날 미션스쿨의 선생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선교사님을 찾아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인 5달러를 꺼내 선생님에게 건네주며 제안했습니다. 여기 저의 전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매달 5달러씩을 보내주면 이 소녀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방식의 기부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며 월드비전을 설립한 밥 피어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와야 하고 전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성실히 돕기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솔로몬 첫 번째 시간 세 가지 데스티니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데스티니와 또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4번에서 9번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4에서 9가 유행인가 봐. 4번에서 9번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한 5, 6번에서 조금 길면 한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저서들을 또 솔로몬이 나오는 성경 파트를 개인적으로 잘 읽고 오시면 아마 설교를 따라오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서를 일단 볼 테니까 전도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세요. 그다음에 역대상 22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책이지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두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다.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뭐 그 책입니다. 그 책. 예,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피곤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고통되고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래요. 이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1080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고 너의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성경은 우리 행위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이, 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솔로몬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에게도 당연히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데스티니 19번째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한번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셨고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태꼬미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굴 만들고 몸뚱이 만들어서 이게 보내신 게 아니고 죄를 만들 때도 계획이 있으시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삶을 누리게 할 거냐에 대한 아주 섬세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데스티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니는 번역하면 뭐 운명이라는 얘기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부르심 또는 소명이란 말로 번역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솔로몬에게도 데스티니가 있으셨습니다. 왕이니까 존댓말을 쓰지. 솔로몬에게도 데스티니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다른 사람의 데스티니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뭔지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데스티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대충 이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거고 걔는 내가 저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걔 인생을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솔로몬의 데스티니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연구하실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세요.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고 아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이 이 데스티니를 제대로 이루는 길을 걸었나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 있었나.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에는 비교적 이 데스티니 안에 잘 서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는 여기서부터 멀어지지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자기의 데스티니 안에 거했을 때 과연 어떤 삶이 펼쳐졌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솔로몬이 여기를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쭉 읽고 묵상해 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뭔가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가 솔로몬의 데스티니였다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얘기하세요. 첫 번째 데스티니는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솔로몬은요 평화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죠. 샬롬이 평화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솔로몬은요 샬롬을 누리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두 번째 데스티니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나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 솔로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어원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솔로몬이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뜻은 킹 오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뭐였냐면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주신 거죠. 네 이름은 솔로몬이야. 왜냐하면 너의 데스티니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고 너의 두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두 번째 데스티니는 너만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였어요. 이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는 거였어요. 자, 세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세 번째 데스티니는 10절에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의 세 번째 데스티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 것이 솔로몬의 데스티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데스티니를 보면 당연한 것이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샬롬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절대 왕이 계세요.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킹 오브 샬롬, 샬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데스티니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지어져야 그것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의 데스티니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다른 성경의 인물들하고 조금 다르게 무엇 무엇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그랬지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솔로몬 한 사람만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사실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가가 되도록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다 다른 독특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가져야만 하는 그런 데스티니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솔로몬이 가졌던 것과 같은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데스티니는 뭐라고 그랬죠?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데스티니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평케 하는, 샬롬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데스티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 그랬죠. 성전을 우리 안과 세상 가운데 지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이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에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했던 설교가 있죠.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 보면, 7장 47절에 보면 이제 스테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전이 뭘까요?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Dwelling plac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dwell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몇 가지를 하나님이 dwell 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돼지피 뿌리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변화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전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에서 연합되어 가는 그것이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이 교회가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스테반이 얘기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 가운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전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앞에 두 가지랑 세 번째 거에서 교회에 대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나머지에 대한 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첫 번째 데스티니가 뭐라고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역시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할까요? 저도 한국 역사상에 거의 없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럭키한 거예요. 한반도 역사상 한 번도 유례 없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갈 동안 전쟁을 한 번이나 두 번은 거의 다 겪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지. 전쟁터 속에 살잖아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전쟁 있죠. 그래서 대학 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스펙 쌓아야 된다며, 스펙 쌓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취업 전쟁, 또 취업하면 승진 전쟁.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면 이게 대물림해가지고 아들 때에서도 일어나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 40 넘어가가지고, 아, 이제 인생의 전쟁은 대충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승범이가 대학 입시 전쟁, 뭐 스펙 전쟁, 뭐 취업, 뭐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을 방불케 하지요. 또 세 번째, 내면의 전쟁이 있어요. 내면의 전쟁. 외적으로 일어난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지 않아요? 잠깐만 넋줄 놓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조금 앞서 여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이 바쁩니다. 내면의 전쟁이 있죠. 또 인간 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전쟁들도 있어요. 우리 내면의 전쟁 중에 시어머니와의 갈등, 친구들 사이의 갈등. 요즘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왕따 문제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자살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피해자들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내면의 전쟁을 겪습니다. 또 선택의 불확실함 때문에 겪는 전쟁도 있어요. 선택한 것에 대한 불안, 선택할 것에 대한 불안, 끊임없이 불안하잖아요. 내면의 전쟁. 또 불완전한 자아상 때문에 겪게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자기 비하, 자기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전쟁이죠. 내면에 겪는 전쟁. 근데 네 번째 전쟁이 있어요. 네 번째 전쟁. 네 번째 전쟁은 영적 전쟁이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전쟁이 있고 우리 삶이 전쟁인데 교회 가면 좀 쉼을 얻으려나. 그래서 교회 왔더니 이번에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래. 좀 쉼을 주고 그럼 참 얼마나 좋아. 아이고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한 소치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엄밀하게 하기엔 무슨 전쟁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하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왜 영적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대부분의 내면의 전쟁과 뭐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의 그 근원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뭐를 성취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좋은 걸 얻어야 되고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쉼이 있고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 아니면 주신다는 거야.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데 이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뭘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비명 아래 뭘 하냐면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집사들려고 장로들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까지 또 다른 전쟁이 돼가지고 우리 삶을 옥죄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던 그 전쟁들 경쟁에서 오는 전쟁들 내면의 전쟁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다. 그 전쟁은 끝내라. 거기에 맞서 싸워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에 보면 쉼과 샬롬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데 이게 뭐냐면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그 데스니 안에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솔로몬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이 솔로몬의 여러분 또 하나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름이 두 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 근데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적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예언해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 솔로몬은 여러분 킹 오브 샬롬, 샬롬의 왕이었는데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여디디아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내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데스티니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디디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보라고 한 이유는 밥 먹고 졸린 것 같아가지고 보라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시켜줘요.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마음에 대한 걸 살펴볼 때 다시 볼 텐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마음의 감정들 있잖아요. 기쁨, 충만함, 감사. 이거에 가장 뿌리에 내려가 보면 믿음이 있는 거 아세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분은 나를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예수님의 모든 마음의 시작이고 기초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다. 근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키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선이 아닌 것 같아 보여. 오,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협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야. 샬롬하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샬롬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요. 경제적인 위험이 올지, 건강의 위험이 올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약간 수많은 불안과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샬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오, 이거 내 인생의 큰 위기인데, 안 좋은 건데, 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이유라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샬롬을 누려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도 샬롬을 못 누리는 거 아세요? 이 부자들이 여러분 오히려 샬롬을 못 누리잖아. 왜? 완벽한 게 깨질까 봐. 여러분 모든 환경이 완벽하면 샬롬할 것 같으세요? 안 그렇더라고. 제 인생에 이렇게 지나온 여정들을 지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았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아 보였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야. 만사형통의 운수 대통이야. 뭐 시험은 보면 다 붙고요. 하여간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석사 장교라고 6개월 장교로 가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고시보다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180명 뽑아서 전체에서. 또 거기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고 이제 유학 가려고 국비 유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과에서 딱 두 명 뽑는 건데 국비 유학 시험도 됐어요. 오, 그러고 다음에 청혼을 했더니 결혼을 해줬어, 집사람이. 첫사랑이었어. 오, 그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와, 그러고 다음에 미국 대학에다 입시 지원을 했는데 제일 좋은 대학에서 오드미션이 왔어요. 볼클리에서. 와, 정말요.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막 시험 보면 다 되고요. 군대 문제도 해결되고 아들도 낳고 유학도 가고 해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샬롬이 없어요. 근데 왜 샬롬이 없나 봤더니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막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깨지면 어떡하지,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때 영적으로 지독하게 헤맬 때였거든요. 제가 간증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가장 헤맬 때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논문 쓰고 졸업하려고 그럴 때 꼬여가지고 애가 뭐 왕창 다 꼬였어. 그래서 이건 샬롬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때야. 근데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0: 깨 있었거든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여러분 샬롬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야. 예. 샬롬은 믿음에서 오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시는 자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샬롬이 있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완전한 환경 가운데도 샬롬이 없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요. 여디디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넌 여디디야야. 샬롬을 누려라. 샬롬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열 대신 연합을,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산가들 거리와 일터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지친 삶, 막힌 현실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희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신

사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케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 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지고 사과나무를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덜 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도 있는데요.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 봐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돌아보면 유독 길고 더웠잖아요. 이 매해 이 더위가 갱신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 우리가 무슨 큰 산을 같이 넘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그토록 뜨겁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을 부는 선선한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야, 정말 살 것 같다, 시원하다 하고 더 깊이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네, 우리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죠. 한 차례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호되게 지쳐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윌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로얄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영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러 오셨을 때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홀로 오르는 그런 순간 막막할 때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오르고 또 고비를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그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바람이라도요. 산 아래서 맞는 바람과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겨우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같진 않잖아요. 수고하고 땀방울의 깊이만큼 정상에서의 그 바람은 시원함은 몇 배로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리사 코란의 영어 찬양 큰 영화로 오신 주 이어졌습니다. 네, 뜨겁고 벅찬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오늘 우리 뺨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감사를 담아봐야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샘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잘 아실 것 같아요. 함께 가린 부분은 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말씀이 명령이 아니어도 잘 따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을 가린 이유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뒷부분이 강조가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잘 지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아니 오늘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 보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아픈 건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없는 속담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든지. 물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는 영어에도 좀 있어요. The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반대쪽에 있는 잔디밭이 더 푸른색으로 보인다. 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게 용납이 잘 안 될까요?

말씀을 보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하는데 이 시기에 뭐랄까요? 시기라고 하는 사실 옛날 소크라테스나 헬라 문화에서는요 칠거지약이라고 합니까? Seven Deadly Sin 중에 MB가 들어가 있어요. MB, 시기라고 하는 MB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요 나 시기에 문제가 심해서 나 목사님한테 상담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없죠? 저 한 번도 그 시기 때문에 상담 온 사람 없어요. 분노 때문에 상담 온 사람 있었고요. 걱정, 염려 때문에 오신 분, 기도받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누구랑 갈등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 시기가 생겨서 와요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시기의 덫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 사실 스토리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오고 17장 마지막은 17장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다윗이 부르는데 다윗이 네 이름이 뭐야? 오기지도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그 엘라의 골짜기에서 올라올 때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저 젊은 청년이 누구야? 아니 자기의 겉옷까지 주려고 했는데 이름도 몰랐던 다윗. 사울에게는 이름도 몰랐던 다윗 와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집에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 궁전에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로는 he eyed David. 눈을 째려봤다. 또는 곁눈질 이렇게 봤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좋은 눈일까요? 나쁜 눈일까요? he eyed David. 주목을 했다. 영어 표현에 green eye envy라는 얘기 있습니다. 시기는 아주 녹색의 눈빛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을 envy라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을 왕이 해야 되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출해내야 되는 역할을 왕의 리더십을 포기했던 사울 그 대신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민족을 구원했는데 사울은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수록 질투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다윗과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안에 은폐되어 있고 덮여져 있고 잘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을 오늘 조금 해부하시고 함께 열어볼까요?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존재를 그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들 안에 이러한 MB가 올라옵니다. 늦게 온 사람이 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늦게 온 사람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요 세 가지가 같이 발동이 될 때 시기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시기의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은 굉장히 예리하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도 칭송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승리했으니까 왕한테 칭송을 돌려요. 근데 왕보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인정받기보다 장관 한 사람이 더 조명을 많이 받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비교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 얻고 있는 것,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교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기와 질투의 전염병이 깊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갈망하게 돼요. 다윗이 왜 만만을, 다윗이 왜 칭송을, 다윗이 왜 주목을 받지? 결국은 내 왕자까지 뺏어갈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 여기 있습니다. 일곱 가지 악을 보면요, 뭐 거기에 글러니도 있어요. 막 그 탐욕, 막 먹고 싶은 이 식탐, 이게 일곱 가지 일칠거지 악 중에 하나. 옛날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말했던. 근데 여러분들 그 일곱 가지 악 중에 모든 악들은요, 사실 악을 누릴 때는요 기분이 좋아요. 식탐이 있으면요, 먹을 때는, 나중에가 문제지, 먹을 때는 좋아서 먹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울 때 즐겁잖아요. 심지어 화날 때도요, 그 순간엔 짜릿한 감정이 나거든요. 근데 엔비는요,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시작부터 힘들어요. 우리의 기쁨, 내면의 내면과 모든 관계의 모든 기쁨, 조의를 뺏어갑니다. 시기는 그 문턱부터가 기쁨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시기는 다루지 않으면, 가만두면 곰팡이처럼 확 퍼져요. 결국은 시기가 이 가면을 쓰고 우리들 안에 열심으로, 우리들 안에 진실함으로 포장되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그냥 키웁니다. 마음속에 잘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주면,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안에 시기가 그냥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 중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딴지 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본문 다음 구절이네요.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 수금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나타났더라. 근데 이 표현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나쁜 영을,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단 말입니까? 사사기 9장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뜻은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평소에 내리시고 계신 은혜와 절제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주관에서 하나님 그냥 손 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상과 바꿔치기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그들을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방치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이 그냥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결과물을 그냥 본인들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벌 줘서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 그대로 키워지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징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제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지금 더디 참고 계신 거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지금 재림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도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고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사회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죄가 더 엄숙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 사울이 점점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거두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 속에서 사울은 극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미친 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요, 갑자기 사람들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급기야 사울 왕은 그 손에 잡혀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관역을 삼아 창을 던집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가면 6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죄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폭되어서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내 삶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가졌던 죄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가인에게 일어난 감정이 뭐예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너 있느니라, 엎드리니라. 영어로요.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죄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특별히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 안에 시기가 싹텄어. 근데 그 시기라는 죄, 특별히 이 시기라는 죄는 뭐냐면 숨어 있는 움츠려 있는 표범 같아. 가만 두면 너를 덥석 물고 내 삶을 파멸로 몰고 갈 거야.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그 하고 더 시기하는 걸 내버려 두고 싶고 그 시기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게 필요해. 오늘 근데 제가 잘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거꾸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어드렸어요. 18장에 와서 사울이 다윗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사울이 다윗을 집에 안 보내는 그 장면 속에 마치 영화의 결론을 앞부분부터 보여주는 그런 감독처럼 사무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제가 위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구절을 읽고 제가 세 번째 구절을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을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사울은 이미 왕이고요. 사울은 이미 다윗보다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도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사울은 신하들이 다 있고요. 자기가 명령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큰 왕이었어요. 만약에 다윗 왕을 시기해야 되는, 시기할 당연한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그 다윗 주변에서 찾는다면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왕, 사울 왕의 직계, 제일 먼저 왕을 받게 되는, 왕위를 받게 되는, 왕 계승을 받게 될 그 장본인이에요. 진짜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했어야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시기해야 될 사람이 시기가 하나도 없어. 요나단이 한 행위를 유심히 보실까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 다 다윗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이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용맹을 보고 다윗의 조명을 주기 전에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 왕자를 이 겉옷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음 왕이라는 것.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사람이 됐을 때 그 애굽 바로 왕이 옷을 입혀준 것으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 될 수 있는 권한을 다윗에게 줘요. 자기의 특권, 자기의 당연한 권리, 자기가 birthright라고 하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이 특권을 아낌없이 다 비워서 다윗한테 주고요. 칼, 창 다 다윗한테 줘요. 경쟁을 하고 왕위를 위해서 쟁탈전을 벌일 대상에게 가장 취약한, vulnerable한 자신의 모습을 칼을 뒤집어서 손잡이로 칼을 줄 때 자기는 칼날을 붙잡고 줍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두 모습은 완전히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는 사울 왕의 상징은 자기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사랑할

0: 수가 없어요. 자아 확장이 필요한 사람은요. 성경적인 사랑은 나의 행복을 당신의 행복 속에 둔다는 것에,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행복 속에 내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 칭송받는 사람의 칭송 속에 내가 들어가도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 행복 안에 내 행복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기를 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덫이요.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닷을 봅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모방해야 될 미인일까요? 아니요, 이 스토리 속에 다윗과 사울, 이 두 대상,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두 대상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아들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거는 영혼의 닷 같아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영혼의 닷 같다. 바람이 파도를 막 몰고 올 때, 배가 이리저리 막 부딪히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산산조각 부서지려고 할 때, 깊숙한 곳에 앵커링이라고 하죠. 닷을 내려서 그 배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닷이에요.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징벌을 받고, 뭐라고요? 진정한 요나단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왕위를 떠나시고요, 자기 옷을, 의로운 겉옷을,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의 옷을 벗으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던 요나단보다도 더 큰 옷을 벗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창을 주고 칼을 주면서 자기를 찔릴 수 있는 모든 위협, 물론 다윗을 안 찔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던진 창, 우리가 찌른 칼, 우리가 박은 못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시기 질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면역제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사랑하셔서, 완전히 사랑하셔서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의 모습을 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자의 자리에, 공주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요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삽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 속에서 요나단 때문에 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한테 던질 거예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친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번 주간을 살아갑시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룻기 2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2절, 1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룻기 안에 등장하는 세 인물,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이 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숨겨져 있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룻은 어땠습니까? 몰랐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룻이 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룻이 무엇을 몰랐는지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2: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1: 룻이 가서 배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이 보호자, 즉 배우자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가 되어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와줄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다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며느리였던 룻이 밭에 나아가 곡식을 주워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밭에 나가는데 하필이면 룻이 갔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갖다가 살펴보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